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전남동부 극동방송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시고요. 핸드폰으로도 극동방송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전남동부를 맞추시면 지금 듣고 계신 사랑의 뜰한 우리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세계 어디에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복음만 방송에 담아서 전하는 극동방송 한번 들어보라고, 특별히 우리 병상에 계신 분들 하루 24시간 여러분들 심방 못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극동방송이 해드릴 테니까요. 병상에서 몸도 마음도 아프신 분들에게 꼭 극동방송 라디오 귀 옆에 머리맡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7분을 지나서 8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지역은요, 영어보다는 불어에 좀 능통한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 그 권사님, 그냥 성함을 말할까요? 박미경 권사님이신데요. 정말 야무지시고 조신하시고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인데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불어를 좀 해요. 이러시면서 사랑해 불어, 해 불어. 특히 좀 막 고민이 있고 누군가를 좀 험담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냅더 불어. 이 불어가 참 우리의 마음을

웃게 만들고요. 다정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오늘 문자는 불어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찬양도요. 제가 불어가 들어간 찬양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불어오네. 이 찬양 시와 그림이 부른 찬양인데요. 첫 찬양으로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50원의 유료 문자 사랑의 뜰한 샵 9750 우물정 9750 활짝 열려있는데요. 가능하시면 불어로 문자 보내주세요. 우리 1487님의 우리 PD님의 멋진 멘트로 더위가 싹 가셔불어 라고 해주셨고요. 1159님은요. 사랑의 뜰한 오랜만에 엄청 반가워 불어 사랑해 불어 라고 해주셨어요. 아 역시 우리 지역은 불어에 능하십니다. 9177님께서도요. 사랑의 뜰한 들어 불어 라고 해주셨네요. 네 참 정겨운 우리의 마음이 듬뿍 담긴 단어 불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문자는 불어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울 때일수록요, 이런 활짝 웃는 일이,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 좀 더 넘쳐났으면 좋겠는데요. 러브가 부릅니다. 활짝 웃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찬양 들려드릴게요. 찬양 나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안부, 어디서 무엇 하시면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이 방송 듣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응원과 격려와 축복의 문자도 보내주시는데요. 오늘은 불어데이, 불어로 문자 꼭 주세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려 불어.

네. 여러분들께서는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사랑했드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 지역이 능한 언어 불어로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전 9750번으로 불어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894님께서요. 어머 귀한 권사님 그 불어 얘기로 재밌고 은혜 가득 차불어 불어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가득 차불어. 네, 여러분 미소가 가득 차불어. 3894님 문자 감사드립니다. 0782님은요. 어머 나는 외국어를 싫어하고 있는데 사랑했드란 불어는 왠지 잘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사랑했드란 사랑해 불어 라고 문자 주셨고요. 9135님은요. 아따 행복해 불어 가난한 여인의 노래 신청합니다. 사랑했드란 애청자님들 모두 모두 기쁨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9135님 제가 가난한 여인의 노래 찾고 찾다가 없어가지고요. 다른 여인의 노래 좀 준비했는데 괜찮으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김보규님의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들려드리고요. 또 이정림님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가난한 여인은 아니지만 다른 여인이지만 두 곡 들려드릴게요. 9135님 문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9.1 사모님께서요, 가난한 여인의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아, 제가 여기 가난한 노래가 없어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딴 여인 노래 두 곡을 들려드렸더니, 모세의 노래 살짝쿵 추가해불어라고 또 문자를 주셨네요. 9.1 사모님, 모세의 노래, 시와 그림의 목소리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구일 사모님께서 신청해 주신 모세의 노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778님께서요, 오늘도 귀한 방송 너무 좋아부러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여러분, 극동방송은요, 사실 많은 방송사 중에서 작은 방송사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방송사가 이 방송이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하루 24시간 전하고 있는 유일한 방송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이런 공중 권세에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중의 영적 전쟁의 최강자인 극동방송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좋으시지요? 이 극동방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 사역 순수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꼭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1번, 극동방송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야 저희가 더 힘이 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지 방송이 닿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지, 기도 안 해주시면 울리는 꽹과리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무더운 여름 전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행사인데요. 이 행사에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요. 한 분도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 없도록 좀 많이 전해주시고 홍보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어떤 행사인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1: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

0: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네, 바로 이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여러분들이 꼭 좀 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9177님께서요, 극동방송이 있어서 행복해부러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맞아요. 저도 극동방송이 나오지 않던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극동방송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극동방송은 영혼의 생수잖아요. 여러분, 생수가 틀면 콸콸 나오는 지역에서 사는 거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남동부 땅에 하나님께서 이 극동방송을 선물로 주신 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요. 이 극동방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눈물로 심고 있는 이 여름 사역, 나라사랑 축제에 많이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손을 잡고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선택한 길인데도 고난은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우리의 그런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더라고요. 어제 아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대학교 지금 2학년이거든요.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서 요즘 경쟁률도 치열한데 아, 엄마 될까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준아, 우리는 비교하면 항상 누구보다 못하고 누구보다 이렇게 못해.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야. 탤런트 차인표 씨가 그랬어. KBS도 떨어지고 SBS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MBC에 자기가 탤런트 공채에 응시를 했을 때 하필이면 그 해에 따라 이런 기준이 생겼대요. 연기력은 좀 부족해도 피지컬이 좋은 사람, 연기력은 좀 부족해도 외국에 살다 와서 영어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차인표 씨를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가 잘생기고 연기를 잘해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뽑으려고 작정을 한 것처럼 그렇게 기준이 새롭게 정립돼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날 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나라사랑 축제 되도록 여러분 꼭 다음 세대들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 손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1487님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확정되부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 주셨는데요. 네, 이 찬양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에 땀 흘리시며 많이 많이 섬기시며 수고하시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한다고 쟤네들이 되겠나. 어떤 때는 실망도 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부러.

근데 어떨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0: 지냈는데 이제 나냥 예수님 기다려.
1: 정말?
0: 같이 극동 방송 들을래. 집 밖에 안 나가도 좋아.
1: 그럴까?
0: 그래 가자.
2: 더 많은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3: 썸머 스페셜 많은 찬양.

동방송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 매일 찬양 가사 하나를 꼭꼭 씹으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다가 들어간 찬양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 가사 꼭꼭 씹으면서 은혜 나눌 찬양은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에요. 나무엔이 부릅니다. 함께 하시지요.

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가사 묵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우리 8856님께서요. 극동방송 게시판을 듣고 온 아이들 어린이 전도협회 성경학교 차량 봉사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조금 다른 버전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목소리로 함께 하실게요.

시편 121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요즘은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는 이 보호하시는 말씀이 더욱 가슴에 와닿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여러분들을 상치 않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우리 어머니가 비밀 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0: 모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여수 성동교회 박흥식 장로님의 낭독입니다.
1: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두려움 없이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첫째, 눈앞의 환경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신명기 묵상이 시작되었어요.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 막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한 설교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것이죠. 이틀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눴죠? 모세는 먼저 호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겨요. 또 혼자서 온 백성의 짐을 질 수 없어서 지파마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운 일을 회상하지요. 그러고서 오늘 모세는 정작 약속의 땅을 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에게 주께서 이르신 대로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했음을 밝혀요. 주께서 이미 주기로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올라가라고 한 것이죠. 그때 백성의 반응이 어땠나요? 22절에 보니 그 땅을 먼저 정탐하자고 했지요. 언뜻 보면 철저히 준비하자는 이성적인 계획 같아요. 하지만 그 기저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깔려 있었어요. 사실 이게 신중함인지 불신앙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23절에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겨 정탐꾼을 보냈으니 사람은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 뭐라고 했죠? 25절에 그 땅이 좋더라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26절에서 모세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책망해요.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올라가긴 싫었던 것이죠. 말씀 묵상이 좋은 줄 알면서도 정작 큐티하기는 싫은 것과 같은 거예요. 좋은 줄 알면서 안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결국 28절에 보니 정탐꾼들은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상황을 과장하고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며 거인족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어요. 그 당시 이를 기록한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유하며 겁을 먹는 장면이 나오지요. 우리도 그래요. 분명한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에 나가면 직장 문제, 경제적 어려움,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라는 아낙 자손을 보고 지레겁을 먹잖아요. 성곽을 묵상하고 아낙 자손을 생각할수록 문제는 더 하늘에 닿는 것 같고 불안에 휩싸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하늘에 닿은 것 같던 문제가 비로소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소리나 눈앞의 환경을 더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좋은 줄 알면서도 하기 싫어 미루는 불순종의 모습은 없습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둘째, 주님이 광야에서 하신 일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두려워 떠는 백성에게 모세는 간곡히 권면했어요. 29절에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 하는데 그 이유를 30절, 31절에서 설명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시고 우리를 아들처럼 안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 믿고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안 두려워져요. 저도 말씀이 들리기 전에는 그렇게 시부모님과 남편, 자식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전도하고 불쌍히 여길 대상으로 보입니다. 출애굽의 기적도 홍해도 40년 동안 먹은 만나도 다 하나님이 아들을 안

뜻 안고 오신 은혜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건 응답이 잘 되는데 이 문제만은 응답이 안 돼요 할 때가 많아요.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잖아요. 새벽기도 철야 성가대 다 하면서도 어떤 한 부분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불신앙의 일환입니다.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도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이런 연약함에도 33절에 하나님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이처럼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해요. 주님이 나를 안고 오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악자손 앞에서 무너지지만 주님이 하신 일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공동체와 나누면 어떤 사건에서도 우리를 들어 옮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삶의 광야길에서 나를 안고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까? 지금 내가 겪는 문제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나요? 다른 건다 믿는데 끝까지 안 믿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임에도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다 불신앙의 값을 치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무역상사에서 18년째 일하고 있어요. 상사맨에게 해외 지사 발령은 큰 기회지만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에 먼저 자원하진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던 중 회사의 인사이동으로 갑작스레 가족과 함께 외국에 오게 되었지요. 몇달전 부임 후첫 지점장 회의를 앞둔 때였어요. 지난 1년간 업무 평가를 받는 자리인데 저는 중간에 부임하여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걱정이 앞섰어요. 아내가 빨리 차를 사자고 재촉해도 회의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차량 구매를 미뤘지요. 2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 말씀하셔도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임에도 두려움의 일을 진행하길 주저한 것이죠. 그럼에도 먼저 길을 가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은 첫 지점장 회의를 별탈 없이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세상적인 두려움으로 개인 차량 구매를 연기한 값은 치러야 했어요. 지점장 회의 기간에 아내가 회사 차량을 사용하다가 접촉 사고가 나서 수리비를 내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제까지 저를 안고 인도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을 회개해요. 보내시는 것도 다시 부르시는 것도 주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게요. 저의 적용은 현지 의료기관을 불신하지 않고 사랑니 발치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를 걱정하기보다 아내와 기도하며 주께 묻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안악자손과 세상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공동체에서 나눌 때 하늘에 닿은 듯한 세상 성곽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줄 알면서도 미루던 순종을 내려놓고 여전히 불신하는 나를 아들처럼 품에 안고 광야를 통과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길 바라요. 자기 열심이 아니라 매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적용으로 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에는 아멘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만 가면 커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 떨며 원망하는 저희입니다. 좋은 줄 알면서도 막상 올라가긴 싫어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건 믿으면서 어느 한 부분만은 끝까지 안 믿는 선택적 믿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들처럼 안아 이 험한 인생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예비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의 산지를 두려움 없이 올라가 차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그 한 사람을 향해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처에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0: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예남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입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

0: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합동방송에다가 이 천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천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의 VIP 나였지. 그만 내 인생의 VIP 너야. Every day is miracle. Every 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 day is miracle.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 받는 거룩한 습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가 청각장애를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소년 시절 때 기차 안에서 그는 신문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틈나는 대로 열차 한 구석에서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실험을 하다가 그만 기차가 너무나도 크게 흔들리는 바람에 화학약품이 떨어져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는 이 기차 안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알

알게 된 화가 난 승무원이 에디슨을 기차 밖으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받은 충격으로 그는 고막이 파열이 됐습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청각장애인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실험하고 연구하는데 상당히 불편하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대답하기를 나는 귀가 들리지 않아서 오직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발명품들을 만든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지금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언제나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보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 사항만 너희가 잘 지킨다면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게 해 주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또한 지킬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약속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게 그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많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성도가 지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시간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이방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킵시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안식일이라는 말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주일을 지켰다고 만족해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는 산과 들로 놀러가기 위하여 주일을 아예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고 또 복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녕 복받기를 원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온전히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924년 올림픽 경기가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선수 중에 스코틀랜드 육상 스타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0m 경기의 우승 후보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경기를 위하여 1년 동안이나 강도 높은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기 일정이 공교롭게도 주일날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심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명예를 위하여 주일을 범하고 경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양심은 이를 도저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운동장을 달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고민하다가 결국 그 경기에서 포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많은 팬들이 크게 실망합니다. 그를 응원하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던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주간에 출전하게 되어 있는 스코틀랜드 400m 경기 선수가 부득이한 일로 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릭 리델은 이 400m 경기를 자신이 한번 뛰어보겠다고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의 주 종목인 이 100m 경기보다도 4배나 더 힘든 경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400m 경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경기를 하는 동안에 놀라운 성적을 거두어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달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렸더니 400m를 47.6초의 기록을 세우면서 당당히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수주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한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훗날 중국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45년 중국의 군인 캠프에서 선교를 하는데 일본군이 중국을 점령하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도 그 열악한 환경과 모진 억압 생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매일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거룩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상북도에 가면은 상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상주에 가면은 부원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이 시골 교회에 처음 보는 부인이 교회에 등록을 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처녀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이 지방으로 이사를 와서는 불신가정에 결혼을 해서는 이곳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정은 남편과 시어머니만 있는 집이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교회에 나가도록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주겠다 하면서 약속하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촌 생활이 늘 바쁘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말처럼 머슴을 두느니 며느리를 본다 하여 이 집에서도 며느리가 머슴처럼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주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지키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시골 목사님은 그 부인의 신앙을 아주 귀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어머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딸의 이 가정에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독자인 신랑과 그 시어머니의 기쁨이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 이 부인의 몸에 모유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또한 여러 가지 진찰도 하고 치료를 받지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한약방에 가서 한약도 먹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생각다 못해서 며느리의 간절한 권유로 목사가 그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목사님에게 그 사정을 말했더니 너무나도 딱한 심정으로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은 기도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이런 권유를 합니다. 제가 기도는 해드릴 테니까 한 가지 약속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모유가 터져서 나온다면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교회에 꼭 나오고 예수 믿겠다라는 서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돌아가서도 그날 저녁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모유를 주십시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부인에게서 모유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어머니와 남편은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난 후에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부인까지도 그 교회의 집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인이 주일 성수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온 가족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의 실패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의 실패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킴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복되고 귀한 일들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은 하나님과 연합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합시다.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서 역사하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꼭 들어맞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삶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꼭 일치되는 그러한 마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에 대하여 본문 6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그러한 종이 되어,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또한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호와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은 주일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그분의 종이 되어서는 그분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좀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맨날 입술로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실천적인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간증집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구덩이에 쓰러져 있는 한 할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자신도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소년은 할머니를 부축하고는 집의 위치를 물어서 할머니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년은 할머니를 친절하게 간호해주고 말벗도 해주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이 같은 보살핌 때문에 큰 감동을 받고 할머니는 건강이 빨리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마터면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큰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너의 도움으로 나는 살 수가 있었단다.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은데 무엇이든지 좋단다. 말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은 제 소원은 너무나도 큰 소원이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라고 주저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도대체 그 소원이 무엇이냐고 답답해하면서 내가 빨리 이 답을 해줄 테니까 빨리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소년이 수줍은 듯이 할머니께 말합니다. 할머니, 저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너무 낡았는데 교회 예배당을 하나 짓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자신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당이 너무 오래돼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내가 꼭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소년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할머니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은 이 교회에 새 예배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 생각이 났습니다. 잠언 1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니라.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선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된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가 되려면은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바로 그들을 기쁘게 한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집 교회에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그리고 자녀인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집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각 개인에게 흘러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귀향하는 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찾아 헤매다가 성전에서 어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를 나무라는 그 모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있는 것이 복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버지 집인 교회에 머물기를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오래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찾아오는 것을 왜 그리도 인색해야 하십니까? 좀 더 많이 찾아오세요. 또 많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효자는 어떤 자가 효자입니까? 부모님께 많은 돈을 드리는 아들보다는 자주 찾아뵙는 아들이 더 진짜 효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효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 자주 찾아오시고 또한 오래 머무시고 또한 항상

0: 항상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다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한 이 세 가지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나의 집으로 알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봉사하면서 주님의 전에 머무시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언제나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2631 여수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유도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일은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순종의 본질은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내 상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도가 내 삶에 펼쳐집니다. 내 눈에 더 쉽고 편해 보이는 길보다 주님이 내게 명하신 좁고 힘든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르나무 교회 하루 묵상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에 있는 내용입니다. 7월 27일 월요일, 7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일상의 소소한 기도 사연 있으시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면 오늘은 광양천상교회 김용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프라노 권혁연의 찬양 듣고 소망의 기도 들어갑니다.

0: 찬송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연이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또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기도응답의 사연, 감사의 사연도 올려주시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마다 목사님께서 뜨겁게 풍성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광양천상교회 김명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평안하셨습니까?
0: 감사합니다. 오늘도
1: 할렐루야.
0: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목사님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걸어오시는데 힘드셨죠?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틀에 매여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멀쩡한 날씨에 산꼭다기에 그 거대한 배를 짓는 일, 저희로서는 정말 도저히 따르기 힘든, 하나님은 안 됩니다라고 했을 텐데
1: 그럼요.
0: 노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상 감탄이 되는데요. 네. 한동안 포기

0: 이어지겠죠. 다들 힘들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도 지키고 믿음도 지켜서 승리하는 방송 가족들 되도록 말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0: 아멘.
1: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지금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아가요, 참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막 방주를 그렇게 크게 지키는 것도 순종했지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6장 19절부터서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희가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끓여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그 20절에 가서 보니까 새는 그 종류대로 가축은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각각 내게 나오리라 그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끔가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방주 안에 그것도 40일 동안 40주야로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주 안에서 그 짐승들이 다 가두어 놓고 그 방주 꽉꽉 맥혀 있는 데서 생활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성질이 사나운 짐승도 있을 것이고, 온순한 짐승도 있을 거고, 싸우는 짐승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20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걸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요.
0: 아멘, 아멘.
1: 21절에 가서 보니까는 양식을 다 주었는데 그들이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하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고 박이 터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 하지 않았어요. 방주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명령한 이후부터 40일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방주에 나오려 할 때까지 한 번도 언급되잖아요. 그 아픔과 고난과 그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사라고 읽었어요.
0: 아멘,
1: 그
0: 아멘.
1: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할 때 기억하사.
0: 아멘.
1: 저희 교회 자랑 좀 할까요? 지난주에 한성교에서 선교팀이 왔는데 얼마나 더웠어요. 나는 미안했어요. 가지 말아라. 좀 쉬어라.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는 사명이어야 하면서 그 바깥에 나가서 그 대학 볕에서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새벽에 6시 예배를 끝나자마자 제철로 들어가는 그 이들에게 뭔가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개를 준비하고 갔는데 그것이 부족해. 그 다음날은 토요일인데도 500개를 준비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오더니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폭염이 푹푹 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는 모든 것들, 행하시는 것들, 순종하는 것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0: 아멘.
1: 우리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아멘.
1: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듣고 소망의 기도 가운데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전남동 북극동 방송 우리 지사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0: 아멘. 아멘.
1: 좋아하는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당신의 섬김은 뭐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 성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두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것들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전남 동북동 방송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임직원들.

0: 하나 되어서 이제 아버지 나라 사랑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이 일에 다 합력하여 손해들어가 참으로서 놀라운 역사들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첫 번째 사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샬롬 반갑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목사님과 대화 나누고 기도 받으시지요.
2: 네. 네. 그 함께 근무하는 원어민 남자 원어민 선생님이신데요. 미첼 네. 선생님이십니다. 평생을 좀 불면증으로 괴로워하시고 최근에는 또 악몽까지 꾸시고 이래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셔서 제가 네. 기도를 매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네. 기도로 불면증이 치료되면 교회에 나오신다고 하셨어요.
1: 오,
2: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이랑 구역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1: 아멘.
2: 아, 치료될 거라고 믿습니다. 중보기도 아멘. 목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0: 할렐루야.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이것은 아멘. 네 믿음이 네 병을 고쳤노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1: 아멘.
0: 그런데
1: 아멘.
0: 미첼 선생님 옆에 있으면 네.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들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아멘. 강하게 역사할 걸 믿습니다.
1: 아멘.
0: 그런데
1: 아멘.
0: 우리 선생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미 상달되었음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야 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한에서 함께할 걸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선생님 같이 아멘. 함께 기도하고 그 권사님들과 구역원이 다 함께한다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함께할 걸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010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땅에 아멘. 처음으로 낯설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 미첼 선생님 먼 곳에서 이영멀 땅에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1: 아멘.
0: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가 살고 있는 나라에 돌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악몽을 꾼답니다. 악한 것들 어둠의 권세들 불면증으로 인하여서 잠을 못 잔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내가 나사렛 예수와 명하나니 미첼 선생님을 괴롭히는 악몽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2: 아멘.
0: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불면증아 치료될지어다.
1: 아멘.
0: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미첼 선생이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귀한 선생님 될수록
1: 아멘.
0: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불면증에서
1: 아멘.
0: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2: 아멘.
0: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미첼 선생님이 될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선생님
2: 아멘.
0: 무엇보다도 5010 선생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5010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1: 아멘.
0: 성삼이 하나님께 진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0: 할렐루야.
1: 네, 사연 주시고
0: 감사합니다.
1: 또 네, 사연 주시고 또 이렇게 전화가 연결돼서 기도 직접 받으신 건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도 5010님의 그 믿음에 기도에 동력에 정말 감동하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소식 저희가 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사연 9507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7월 한 달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도 부탁하옵기는 교회 권사님께서 초기 치매 증상이 있어서 예배 시간도 자주 잊어버리십니다. 기억력과 건강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0: 네. 그래요. 9507님.

0: 하나님께 함께 할 걸 믿습니다. 7월 한 달도 잘 지내고 또 세 달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랑하는 권사님인데 치매 증상이 있어서 예배 시간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 기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억력 회복해 줄 걸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9507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권사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치매 증상이 있고 기억력이 상실되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쇠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괴롭히는 치매야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너는 기억할지어다. 그래야 해서 너는 썩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비하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억력도 회복되고 건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교회 권사님을 위한 9507님의 사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으니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9982님. 안녕하세요.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전국의 모든 교회와 목사님, 전도사님, 또 간사님, 교사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유치아동부도 여름 성경 캠프를 시작합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아동부에 아이가 한 명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아이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세 명의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일은 결코 작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 건강과 기쁨 더해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며 또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사연입니다.
0: 네, 그래요.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 간사님들 교사님들 다 고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명밖에 아니었던 유치부가 또 여러 명이 세 명이 모여서 함께 준비하지만 작은 숫자이지만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두세 단이 모이는 곳에 너희들 중에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영혼이 예수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국 각처에서 이제 여름 사역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아버지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냐도록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복을 받는 역사들이 나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9982님 아버지의 유치부 아동부를 통하여서 성경 캠프가 시작됩니다. 한 명으로 시작해서 세 명으로 늘어났지만 아버지님의 적은 숫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큰 것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힘을 내고 어린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잘 심어감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사랑과 건강과 기쁨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린 생명들이 자라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쓰임받아지는 아버지의 귀한 심령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으로써 기쁨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

0: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네, 9982님 사연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마음 모아주신 9507님, 0782님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갑니다. 아까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는 찬양, 해같이 빛나리,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입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0: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방송가족 여러분, 2016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청 바로 하셔야 됩니다. 저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대단한 행사가 진행될 건데요. 네, 나라사랑축제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 직원들이 전심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2: 네, 그래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누구나 다 같이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작년에 했던 그 방송을 보면서 너무나도 도전이 됐고 우리 성도들을 꼭 다 참석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한 번도 빠지지 말자고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들 주위의 분들 다 데리고 함께 참석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장의 시간을 목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 아멘.
2: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아멘.
2: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전남 독풍 극동방송 직원들을 통하여서 준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서 저들이 땀을 흘리고 전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체육관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1: 아멘,
2: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그래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전남 동부 땅에 성도들이 많이 와서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서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심에 감사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다음 세들이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부어주시는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비전을 꿈을 꾸며 그 꿈을 품고 나가는 모두가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이 기도하며 연습하며 준비할 때마다 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2: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이들 안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 나가는 귀한 생명들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아버지,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에 믿음의 정치인들, 믿음의 경제인들, 믿음의 교육자들, 믿음의 예술인들이 배출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원들이 전국 각처에서 몰려듭니다.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오고 간 길에 한 영혼도 아버님이여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시고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또 많은 영혼들이 참으로써 이 대학 볕에서 그 차량을 인도하고 모든 것을 안내하는 그 안내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자원봉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그래야지 모든 것들의 성황

0: 마무리에 잘 맞춰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이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할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5010님 축제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천상교회 김영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9700님 할렐루야 함께 기도를 부탁드려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배우자와 가정 그리고 자녀들과 자자손손들을 주 안에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께서 친히 세워주시기를 그때까지 주를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예배를 쉬지 않도록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정식으로 헤어지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도 천국 가신 뒤론 천국 소망이 더 커지고 확실해져서 일찍 가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부르셔도 제 아쉬움은 남동생 내 가족과 엄마가 아직 안 믿는 거 하나죠. 근데 주께서 가정이 비전이고 사명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계속 배워가고 교정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셨네요.
0: 예, 그래요. 9700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맡기고 아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동생도 어머니도 다 하나님 영접하고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나는 내가 믿어서 천국의 소망이 커졌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간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붙들어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시키고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9700님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님이 이 사랑하는 귀한 가정 안에 아버지님이 축복의 장애 역사들이 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남동생의 부부와 또 어머니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꾸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 수만 했거든이 하나님 속히 이 가정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란 은혜의 담비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친히 함께할 걸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내일 소망의 기도에서 또 함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천상교회 김영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힘이 되는 말씀 뜨겁고 풍성한 기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제작 이진아 PD 진행의 유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광야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모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에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합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복음과 고난은 늘 함께 갑니다. 근데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바울도 두려워하니까 그랬겠죠. 자연히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전도하기 어렵다, 다른 데로 가야겠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 중에 내가 택해놓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가득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성 중에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극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광양동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족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사랑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뜻깊은 행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700명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수와 순천과 광양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이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기독교계와 지자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선 9기 시정 출범을 축하하고 부산의 발전과 영적 회복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지난 23일 부산 동래중앙교회에서 민선 9기 취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박상철 대표회장은 정직과 공정, 청렴을 바탕으로 한 다니엘 프로젝트 리더십을 제안했으며 전재수 부산시장과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교계 협력을 요청하고 부산 기독교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초단체장들과 교계 관계자들은 정당과 이념을 넘어 지역복지와 공동체 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0년 넘게 지역 아이들을 돌보며 마을 공동체를 지켜온 지방의 한 소형 교회가 재개발 수용으로 강제 퇴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종교시설에 대체 건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3: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 위치한 서강 감리교회는 지난 1998년 개척된 이후 40여 명의 다문화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을 돌보았으나 인근 6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산업단지 개발로 올해 안으로 예배당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진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1제곱미터당 500만 원까지 치솟은 주변 부지 시세에 비해 시행사의 보상금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사역 중단을 우려했습니다. 황미숙 사모는 2020년부터 감정평가와 이의신청을 반복했지만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사실상 쫓겨나는 심정이라며 시골교회가 아이들의 신앙을 키우는 모판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이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법제처가 재개발 사업에서 종교시설도 복리시설로 인정해 대책을

새 건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요건 해석을 내놨으나 소형 교회들은 관행과 법률 지원 부재에 가로막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역 교회가 원생활권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하고 다음 세대 돌봄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탈북민 전용 쉼터인 DMZ 힐하우스를 건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류재상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10년 동안 모아온 적금을 바탕으로 기존 정부 관사를 매입해 숙식용 공간 5개실과 전용 체포를 조성했으며 고향을 지척에 둔 탈북민들이 쉼과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정했습니다. 교회 측은 올해 탈북민 연대사역인 남북식당에 이어 쉼터까지 마련된 만큼 이 공간을 북한 선교와 정서적 회복을 위한 거점으로 삼아 기도의 지평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교회 여름성경학교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70세 이상 어르신 성도들을 위한 사역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신내교회는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70세 이상 성도 40여 명을 초청해 노년 성경학교 프로그램인 드림 시니어의 봄을 개최했습니다. 최고령 91세 참가자를 비롯한 어르신 성도들은 신앙 자서전 작성과 버킷리스트 발표, 안마 서비스와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했으며 청장년 성도 60여 명이 봉사자로 나서 한 달 전부터 기도회로 섬김을 준비했습니다. 김광년 담임 목사와 교회 측은 교회를 일궈온 노년 성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지역사회 비기독인 어르신들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어르신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세대 간 통합을 이끌어내려는 정통 교계 차원의 실천적 사역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학교 초등학생 복음화율이 1%대로 떨어지는 위기 속에서 어린이 사역 현장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회학교 부흥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어린이 사역단체 키즈처치 리바이벌 대표 박연훈 목사는 최근 5개 교단 10개 교회에서 어린이 1,142명을 회복시킨 현장 기록을 담은 신간 교회학교 부흥 7가지 키워드를 출간했습니다. 박 목사는 현 교회학교의 위기가 공교육 운영 방식을 답습해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진단하며 현장 노방전도 재개와 성막 구조 기반 찬양 예배, 소수정의 반목회 전환 등 7가지 영적 재건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3도, 순천 34도, 광양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유명한 작곡자이자 뛰어난 연주가인 비발디가 빈에서 연주회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인 스트라디바리오스로 연주를 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연장은 더욱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객이 몰렸는데요. 비발디 멋진 연주가 시작됐고 관객들은 곧 멋진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듣는 관객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발디도 비발디지만 역시 악기 스트라디바리오스가 정말 좋네. 멋진 선율이군. 그런데요, 연주를 모두 마친 비발디가 바이올린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쓴 바이올린은 저렴한 연습용이었습니다. 좋은 연주는 비싼 악기가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깨보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 들린 악기는 연습용이라도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능력으로 쓰임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전능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드릴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도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제법 길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시간을 상당히 오랫동안 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상황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신자의 인생에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일이 신자의 삶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위 번영신학의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자의 삶에 있는 이런 경험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버리셨다거나 저주하셨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신자의 삶 속에는 이런 일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수많은 시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나중에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겨우 몸 하나 챙겨서 도망가는 일까지 경험합니다. 그런데 일은 예수님도 바울도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감사한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주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림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7월 2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연일 폭염의 기승이죠. 한동안은 이 무더위로 여름 같은 여름이다라고 하면서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들은 방학을 대부분 한 것 같고요. 또 직장인분들도 이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이 무더위 기간 어떻게든 잘 버텨내보려고 하고 계실 겁니다. 모두들 계신 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73년 전 오늘 3년이 넘는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이 참혹한 기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결국인 그날을 맞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오늘은 6.25 한국전쟁 휴전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일이어서 그럴까요? 우리의 일상은 언제 전쟁을 했던 나라였냐라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물론 뭐 불안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 중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전쟁이 지속되지 않기를, 하루빨리 끝내고 평화를 되찾기를, 또 남북이 서로 적대감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휴전일이 곧 종전일이 되기를, 또 통일을 위한 기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첫 찬송 함께 하시면서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그 마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체크 시작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여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여러분 지역과 함께 그 마음, 간절한 기도의 마음들 문자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무료 문자 지금 남기실 수 있거든요. 서두르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나 주리, 김정희, 이기명 외 우리 찬양사역자들과 함께한 찬양 살아계신 주 전해드립니다.

OEP데이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뒤에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함께 선포하면서 전문 연어 드렸는데요. 휴전이 된 지 벌써 53년이 됐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나가고 있죠. 언제까지 이 휴전 사태가 이어질지 모르지만 다시는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 50년이 넘는 세월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가슴에 품어 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는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통일의 그날을 우리들 만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0210님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거룩하고 평화롭게 통일돼서 평양에도 극동방송이 생기고 모두가 즐겁게 찬양하며 기뻐할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요. 이 소망들이 이루어져서 평화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함께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8329 성도님도요. 오늘도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믿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시흥에서도 남양주에서도 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도 3225 성도님 문자 주셨어요. 우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을 이뤄서 7월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얼른 익숙해지도록 저도 많이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느 지역인지는 또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충북 청주시에서도 오셨습니다. 우리 0360 성도님이신데 남편이 택배일하는데 돕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동할 때마다 듣고 날씨가 참 더운데 이 더위가 있으므로 많은 곡식들이 잘 익어가겠죠. 북한도 많이 더울 텐데 동포들의 어려움을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왔어요. 귀한 마음 함께 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듣고 계신 지역도 같이 적어주시고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응원의 뭐 기도 마음들 같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듣고 싶으신 찬양도 서머 스페셜 기간에 마음껏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꼭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이런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나눔과 함께 더불어서 통일 배우기 시사상식 코너 퀴즈 두 문제 준비하고 있어요. 샵 1069번 어플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내내 뉴스의 한 반 이상이 폭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다들 너무 덥죠. 주님이 불게 하시는 이 시원한 바람으로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바람을 따라서 시와 그림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서머 스페셜을 맞아 통일과 또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를 함께하고 있죠. 하루 두 뼘씩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시간, 통일 배우기!

자, 오늘은 1953년에 73년 전에 휴전을 한 이래 휴전협정 체결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실수로 53년이라고 했나요? 자, 53년에 체결이 돼서 73년이 됐고요. 오늘 문제를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새롭게 아시게 되는 점들을 놓고 여러분 마음에 또 다른 어떤 감사함이나 기도 제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문제 준비해 놓고 있고요. 여러분 정답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 광산구에서도 참여해 주셨고 화성에서도 오셨고요. 자, 인천에서도 광양에서도 등등등 또 포항에서도 오늘 바느질하고 계시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분들과 함께할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돼 1953년 7월 27일 73년 전 오늘 휴전이 체결된 이 한국전쟁은 6.25 한국전쟁은 UN이라는 국제기구 창설 이후에 최초의 UN군이 참전한 국제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또 지원하기 위해 16개 나라에서 전투병력을 보내줬고요. 또 6개 나라는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22개 나라가 참전한 국제전이기도 했던 6.25 한국전쟁. 이 3년 1개월의 전쟁 가운데 4만 명이 넘는 유엔군이 이 땅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날 오늘을 기리기 위한 우리나라의 법정 기념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가 유엔에 많은 병사들이 참전했다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법정 기념일입니다. 휴전협정 체결일은 상징적인 거고 법정 기념일로 오늘은 기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1번 유엔군 참전의 날, 2번 평화의 날, 3번 승리의 날. 자,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이 민족의 비극이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전 세계 16개 나라가 전투병력을, 6개 나라가 의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법정으로 기념할 날로 정해놨어요. 오늘 기념식이 오전에 열리기도 했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무슨 날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유엔군 참전의 날, 2번 평화의 날, 3번은 승리의 날입니다. 자,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달력 보시면 법정 기념일이라 표시가 돼 있을 거고요. 굳이 힌트를 드리자면 이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한 이유가 우리와 미군만 싸운 게 아니라 전 세계 유엔군이라는 이름 아래 16개 나라와 6개 나라의 의료지원 총 22개 나라가 참전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에요. 자, 1번이 유엔군 참전의 날, 2번이 평화의 날, 3번 승리의 날입니다. 16개 나라 그리고 6개 나라가 각각 전투병력과 의료지원을 이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연합군으로 참전을 했다는 건 포인트입니다. 힌트예요. 아셨죠? 자,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법정 기념일인데 무슨 날일까? 1번 유엔군 참전의 날, 2번 평화의 날, 3번 승리의 날. 여러분의 참여 문자로 어플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법정 기념일입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날을 나라에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거든요. 오늘은 1950년 이 땅에서 벌어졌던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병력을 보내고 의료지원해줬던 22개의 나라에 감사하고 그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정한 날입니다. 유엔군이라는 이름 아래 이 땅에서 피 흘려 싸웠던 그 장병들, 그 감사함을 기리고자 만든 날. 오늘은 어떤 날일까? 1번 유엔군 참전의 날, 2번 평화의 날, 3번 승리의 날. 정답 아직 못 남기신 분들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계속해서 남겨주십시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로맨틱 19 내주는 강한석이요. 접속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라 사랑을 외치고 통일을 염원하는 축제 현장이 찬양의 대축제가 8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서 열립니다. 8월 13일 저녁 7시 30분에는 여수에서 그리고 8월 14일 저녁에는 우리 익산에서 각각 열리게 되는데요. 미리들 신청하셔야 돼요. 서두르십시오. 우리 전남동극동방송과 전북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오늘은 법정 기념일인데 어떤 날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와, 정말 많은 인원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한 198만여 명이 이 땅을 밟았고요. 그 가운데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이라는 국제연합기구가 창설이 된 이래 첫 번째 해외 파병,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참전했던 국제전쟁입니다. 남과 북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나라에서 참여했던 전쟁. 참 비극이었지만 그 덕분에 이 민주주의 자유가 지켜졌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하신 분들도 참 많으신데 오늘을 통해서 더 감사의 마음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여기는 평양입니다. 주님 은혜가 이 땅에도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가 날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셨어요. 우리 파리파리님.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온 줄 알고. 근데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예. 어릴 적 교회 친구들을 만나서 대구와서 함께 듣고 계시다고 우리 6728님도 문자 주셨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9751님. 또 샬롬 1번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9473님도 남겨주셨네요. 정말로 고마운 나라들이네요. 0657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자, 오늘은 이 나라들에게 감사의 마음 같이 한번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법정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휴전협정 체결일이기도 하면서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정답 보내실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꼭 참여하세요.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역시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6.25 한국전쟁은 3년 2개월 동안 유엔군이 198만 명이 파병됐고요.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이 땅에서 싸웠습니다. 자, 그래서 4만 명이 넘는 외국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 그 유해조차 발굴되지 못한 곳도 많은데,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오늘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곳에는 14개 나라 2,399명의 유엔군 전사자가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묘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딜까요? 이 땅에서 목숨을 바친, 전 세계 22개 나라에서 이 땅에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와서 싸웠는데 그 가운데 14개 나라

7명의 유해가 묻혀있는 세계 유일의 UN에서 지정한 기념 묘지가 우리나라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서울, 2번 부산, 3번 철원. 1번은 서울, 2번 부산, 3번은 철원입니다.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보내고 계신데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또 예, 저 밑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참고로 아시면 좋겠고 이곳에 가면 예, 이분들의 뭐 묘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념시설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앤 공주도 이곳에 가서 또 참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유엔군 2399명의 유해가 잠들어 있는 곳,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묘지가 있는 곳, 이곳은 어딜까요? 1번 서울, 2번 부산, 3번 철원.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이어지는 찬양은 우리 손태진 씨의 음성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 극동방송 신년음악회 때 했던 라이브 찬양을 전해드릴 텐데요. The Love of God 함께 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문제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 있으실까요? 전 세계 유일의 유엔군에서 관리하는 유엔 참전 용사들의 유해가 묻혀있는 기념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은 서울, 2번 부산, 3번 철원인데요. 바닷가에 있는 도시고 저쪽 남쪽에 있습니다. 정답샵 1069번으로 얼른 남겨주세요. 신청 찬양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OAP데이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또 정답 보내주셨는데 다들 정답 남기신 거죠? 준비한 선물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0: 간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에서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정답은요. 유엔군 2399개 유해가 묻혀져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어디냐, 어느 지역에 있냐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부산입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어요. 부산 여행 가실 때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한국 정부가 유엔의 이곳 지역의 땅을 영구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유엔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곳이고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16개 나라, 의료지원단 6개 나라 가운데 전사한 분들 2399개 유해가 안장이 돼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준 이분들에게 감사도 해보시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오늘은 좀 품어보시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전쟁이 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종식되고 종전이 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전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통일의 염원이 큽니다. 8483님도 문자 주셨고 아들이랑 듣고 계시대요. 6755님 아이가 참 요즘 힘들어하는데 시온이 힘내라고 해달라고. 시온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힘내! 화이팅! 부산 마을버스 운행 마치고 보내주신 9164 성도님도 감사하고요. 오늘 모르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됐네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더하겠습니다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 휴전일 맞아서 유엔군에 대해 모르는 것도 알게 되네요 하시면서 1607님도 또 제일 더운 포항에서 문자 보냅니다. 5969님도 이곳에 가면 절로 머리가 숙여지시고 또 숙연해지신대요. 각국의 청년들에게 감사함과 경의를 표하게 되신다고 3161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링크 받으시면 주소,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십시오.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신 OAP데이 한 주씩 번갈아가면서 제가 또 2주 만에 왔잖아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더 뜻깊게 의미있게 또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나의 하나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OAP데이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행복하십시오. 복음 70년 은혜 70년.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나진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광야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목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27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드셨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오늘 7월 27일 정전협정일입니다. 총성이 멈춘 날이지만 진정한 평화가 완성된 날은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은 전쟁이 끝난 날이라기보다는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날이기도 하죠.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평화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이웃과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흘러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7월의 또 마지막 월요일이기도 하고요.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 그리고 따뜻한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로 함께 이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찬양, 우리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가와 함께 원유의 싱어즈의 음성으로 출발합니다.

네, 성령이요,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가로 두시왔습니까? 함께 열었습니다. 앞서 오프닝 때도 잠깐 나눠서 이야기를 했지만 시작인 월요일이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 한 주를 보내는 그 첫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주 이제 이번 주만 또 지나가면 8월입니다. 아, 시간이 정말 살같이 지나가네요. 화살같이 지나가네요. 성경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수는 나날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날마다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망에 또 부르심에 은혜 가운데 우리 나의 달려갈 길과 또 이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또 우리가 힘써서 달려가야겠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이어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9396님 반갑습니다. 출석 체크 문자 앱을 통해서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0782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9072님 오늘 무더위 속에서 찬양과 방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치즈 한 장과 커피. 아, 치즈와 커피를 마실 수도 있군요. 치즈 한 장과 커피, 어떤 조합일까요? 참 궁금하네요. 네, 치즈와 커피 처음 들어봅니다. 아, 아무튼 뭐 둘 다 맛있는 거죠. 시원하고 맛있고. 아, 점심에 저도 잠깐 나갔다 왔는데 정말 무더위예요. 날씨가 나와라 이런 표현을 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대어 죽을 나와봐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 참 어우 뜨거웠어요. 그리고 조금

0: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을까요? 라는 문제를 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무슨 행동을 취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대포를 쐈다. 네, 대포를 쐈다. 2번 성벽에 열려라 참깨야 를 외쳤다. 자, 3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고 나팔을 불었다. 4번 굴착기를 빌려왔다. 네, 이 네 가지 보기가 있는데요. 정답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익동방송 앱을 통해서는 공짜로 무료로 남겨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와 보기를 빠르게 한 번만 드려볼게요. 뭐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여리고 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죠. 첩첩산중이라고도 하지만 산 위에 성이 있는데 성이 또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성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죠. 이런 난공불락의 넘을 수 없는 성, 이 성인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을까요? 1번 대포를 쐈다. 2번 성벽에 열려라 참깨야 를 외쳤다. 3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고 나팔을 불었다. 4번 굴착기를 빌려왔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 샵9750번으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만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몇 번이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입니다 라고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프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싸워서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닐까. 사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충분히 다들 맞추실 수 있는 너무나도 익숙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으로 퀴즈를 굳이 낸 이유는 우리가 퀴즈 문제도 함께 풀어가지만 그 퀴즈 문제를 넘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선포를 해보자는 거죠. 내 앞에 가로막힌 여리고가 무엇일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퀴즈 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688님께서도 할렐루야를 외쳐주셨는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듣고 싶은 찬양도 있으시면 함께 정답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있습니다. 우리 907님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가 들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어드립니다. 브릿지 임팩트의 음성입니다.

0: 아, 덥다 더워. 뭐 더위 이기는 방법 없나? AI한테 한번 물어볼까?
1: 무더위를 이기려면 시원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
0: 아, 역시 AI가 제대로 알려주는.
2: 더위 자중해.
0: 어?
2: 몸이 더운 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요 영원히 덥다고요, 영원히.
0: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2: 그러니까 주파수는 극동방송으로 고정하시고요.
0: 아니, 야, 잠깐만, 그게.
2: 와, 진짜 제가 말하고도 소름. 영혼의 체질을 복음 체질로 싹 바꾸면요. 아, 더위가 뭐야, 막 도망간다니까요.
0: 아.

0: 혈압 오르는 무더위, 찌는 듯한 찜통더위. 찬양과 말씀으로 당신의 영혼의 체질을 시원하게 바꿔드립니다.
1: 선배님, 더위는요 극동방송 한방이면 돼요.
0: 제발 저리 가라.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2: 네, 우리 또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함께하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발걸음. 날씨는 덥지만 또 그리고 이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요?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 시작되면서 가족 간의 또 이동도 있을 법한 이 시간에 그 갈시는 발걸음 가운데 더위는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그런 풍성한 2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가고 오시는 발걸음 가운데 또 하나님이 기쁨 가득 은혜 가득 부어주셔서 정말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로운 발걸음들이 늘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마귀들과 싸울지라 힘찬 찬송으로 함께를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송가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와, 우리가 그렇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워 승리를 해야 되죠. 이런 마음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삶의 뭐라 할까요? 무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외치며 나아갈 때 어떤 장벽이 뭘까요? 더위가 뭘까요?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 이름 선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그 권세를 누리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시 21분 52초 2시 왔습니까?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금 2시 18분 지나가고 있는데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늘 전해주고 싶은 마음, 부천 터드림교회 탈북민 목회자 엄유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이어가고 있죠. 오늘도 함께합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3: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송 가족 여러분과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외모를 먼저 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얼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밝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즉 태도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세월이 흐르면 변하지만 태도는 평생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존경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의 신뢰와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삶의 태도는 마음의 거울이며 인격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에서 갈라지고 성공보다 인격에서 오래 기억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17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노예로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는 원망과 불평 대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은 보셨고 결국에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와 불합리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평가되고 낙오되는 사회 속에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한 삶,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2시 왔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6분.

0: 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많이 덥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 짜증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 이야기할 것 같은데. 네. 사실이니까. 그래도 힘내시라는 말씀 늘 전하고 싶고요. 무엇보다 이 더위는 하나님의 찬송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2시 이어가고 있는 점 있습니다. 2시에 왔습니까?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 해서 퀴즈 문제 한번더 알려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 지역 소식 함께 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을까라는 문제죠. 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을까?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대포를 쌌다. 2번, 성벽에 열려라 참깨야, 열려라 참깨야를 외쳤다. 3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고 나팔을 불었다. 4번, 굴착기를 빌려왔다. 이렇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보기 드려볼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을까요? 1번, 대포를 쌌다. 2번, 성벽에 열려라 참깨야를 외쳤다. 3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고 나팔을 불었다. 4번, 굴착기를 빌려왔다. 네, 여리고성은 참고로 산 위에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중성이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것도 어려운데, 그산 위에 성이 이중벽으로 돼 있으니까 정말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성이라는 연구 결과도 뭐 발굴된 역사 유적 그런 상황을 보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렇게 어려운 성을 어떻게 허물었을까?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운 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성들을 어떻게 정복하면서 갔을까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도 성이 있는데 이런 난공불락의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뚫어갈지를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퀴즈 문제를 풀어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혹시 정답은 뭐 길게 뭐 문자를 남겨주시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번호만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몇 번이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교회 소식.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올해 또 8월에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소식 지금 바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죠.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네. 나라사랑축제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신청 못하신 분이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리고 또 이 행사가 뭐야 라고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은 없겠죠? 네. 교회마다 일단은 소식 관련해서 포스터를 다 드렸고, 그리고 관련된 소식들이 마구마구 지금 전파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발견되시거든 그 포스터에 보면은 QR코드가 있거든요. QR코드에 핸드폰 사진을 사진 찍으실 때 그 사진을 딱 갖다 대면 렌즈를 딱 갖다 대면 이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에 다 링크를 클릭을 하면 네, 티켓 발권할 그 뭔가 이게 뽑는 건 아니고요. 티켓을 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되거든요. 그 링크에 따라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당연히 참가비는 무료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단 1,500명이 넘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좌석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많지는 않고요. 1,500명이 지금 벌써 1,500명이 넘었다면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찰 수 있는데 아 그때 가서 뭐 상황 봐서 한번 신청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서 신청하시려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안 주실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티켓이 있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좀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들으신 분 중에 아직 신청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바쁘신 거 아니라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티켓을 받을 수 있는 안내가 나갑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이 개인적으로 나라사랑 축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사랑을 넘어서서 이 뜨거운 현장을 참석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의 표정들을 가끔씩 봤거든요. 아 그분들의 마음 표정을 보면서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초청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간혹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편하게 또 그리고 저녁 시간에 7시 30분에 있는 시간이라 목요일 평일 또 식사하시고 바로 또 이렇게 저녁에 또 공연도 관람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열정을 한껏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잔치 현장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현장 무엇보다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뿐만 아니라 전국의 13개 지사의 어린이들 700명의 그 종합 예술 공연이라고 하더라고요. 표현을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그 현장에 가시게 되면 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제가 방송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꼭 가셔서 저는 가끔씩 이 좋은 방송을 내가 왜 이렇게 입이 닳도록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아직 그렇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여수지역, 순천지역, 광양지역, 고흥지역 주변에 사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꼭 이 시간만큼은 가족과 함께 또 그리고 전도 대상자와 함께 참여하시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링크 축제라고 두 글자 샵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문자가 오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지역번호 061-650-3800 지역번호 061-650-38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찬양하는 시간 마지막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함께하고 그리고 또 퀴즈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 왔습니까? 이제 마치는 시간입니다. 남은 걸음도, 오늘 하루의 남은 삶도 진입문회로 찬양하면서 이어가시는 귀한 발걸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찬양의 감동의 도가니로 또 준비를 해서 열심히 정성껏 포장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또 선포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3번이라고 올려주신 분 또 이렇게 정답 함께 하신 분 중에 제가 추첨을 통해서 문자 이 방송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서 또 주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흥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함께하는 은교회 김왕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 24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읽고 사랑으로 세우는 자유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7월 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948년 제정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국가의 운영을 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모두가 법을 잘 지킬 때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됩니다.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든지 법을 따르는 백성이든지 법을 안 지키면 혼란을 겪게 되고 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따라서 법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드는 날, 제헌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떤 날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법의 중대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였다가 이번에 올해 갑자기 또 공휴일로 제정을 해서 공휴일인지도 모르고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국할 때도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것이 법이었습니다. 시내산 모세에게 돌판에 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법을 지키는 문제가 항상 책망과 축복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의 음란이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오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말씀을 어길 때 그 얼굴을 가려버린다 그랬습니다. 보지 않는다 그 말이죠.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어길 때 하나님은 백성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재앙을 내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겨버리거나 가리워질 때에 인류에게는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고 숨겨질 것인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가 생명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나의 삶을 지키고 생활을 안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따라 평안함과 윤택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켜야 할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생명의 법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살라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과 사망못에 무너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사는 생명의 법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안 믿느냐 아니면 이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생명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은 생명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죽음 사망이 이른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이 생명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삽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영원히 죽습니다. 그 다음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이 법은 어떤 법칙이나 규례가 아닙니다. 생명의 원리이고 보이지 않는 역동성입니다. 이 법은 이 세상의 모든 약점과 허점을 보완합니다.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 세상 태풍처럼 이 세상에 몰려와서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제는 AI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우리가 영성 가지고 살

0: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것이죠. 세상의 법을 벗어나서 세상의 법보다 한결 승화시키는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본질을 지키며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사는 방법,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 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인공지능이 제 아무리 발달되고 사람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서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조정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들, 세상의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대에는 성령의 법이 더 강력하게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성령의 법 아래 모여들어서 그 성령의 법을 깨닫고 성령의 깨우침을 알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순종할 마음들이 늘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이 사이버 세계에서 과학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대에는 더 기도가 필요하고 더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각종 모양과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삼키려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참실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우리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모두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3-4605 함께하는 은연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이번 주 애들 방학도 했고요.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휴가를 어디로 갈까? 가서는 또 어디 맛집을 갈까? 고민이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지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가족이든 같이 간 지인이든 그 맛집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는데 나도 궁금하고 맛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궁금하죠. 내가 소개했기 때문에 나보다는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을까 신경이 쓰입니다. 여기저기서 맛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좋고 어깨가 쫙 펴집니다. 맛있다는 소리가 없으면 소개해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죠. 와, 이게 뭐야? 이렇게. 그런데 사람의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만족할 수는 없죠. 누구에게는 맞는 음식이 누구에게는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개인의 취향 문제입니다. 음식뿐 아니라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대부분 우리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그런데 개인의 취향이 될 수 없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진리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리의 문제죠. 이건 누구에게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진리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좋아하는 맛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더운 날 이 진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 모든 부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자, 부흥 찬양 함께 출발해보죠.

예수전도단 부흥 찬양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우리 세계라에서는 교회 방학을 얘기하는데 우리 학교 방학을 했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얘들아 혼돈하면 안 된다. 학교 방학만 해야 돼요. 교회 방학까지 하면 안 됩니다. 예. 지난주부터인가 거의 이제 방학을 했죠.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철, 이번 주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 여기저기 떠나고, 여기저기 맛집 가는데, 누구에겐 맛있고, 누구에겐 맛없고, 맛없는 건 아니지만, 예,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바로 말씀드린 진리. 이거는 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겐 안 맞고, 이게 아니죠. 이거는 뭐 세상의 진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는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누구에게나 맞는 그렇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시작되는 부흥 찬양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막 이곳저곳 전도 여행 수련회 해외 선교행 떠나는 모든 분들 그곳의 부흥도 꿈꾸고 있지만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흥도 꿈꾸면서 이곳저곳 떠나는 분들 참 많잖아요. 전도여행 갔는데 내가 부흥되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깨닫고 저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제가 이제 진리 이제 오프닝을 쓰면서 첫 곡 이거 골랐는데 두 번째 곡은 이 곡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서. 그렇죠? 기독교 교회 가면은 답답해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예전에 우리가 많이 찬양했던 예전 수련회, 예전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불렀던 나 자유 얻었네.

0: 애도리와 찬양하는 아이들 앨범에서 나 자유 얻었네.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를 얻게 된다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자, 전국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여러분께 사연 주실 분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긴 거는 또 100원입니다. 샵 1069 서울 수신 문자로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대는 문자를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어플,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에 다 여러분 업로드하십시오. 다운로드하십시오.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회원가입까지 하면은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 사당동에서 5560번님이 어플로 들으시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전주에서 1203번님도 그리고 수원에서 6089번님도 청년부가 태국으로 어제 선교를 떠났군요. 청년부 화이팅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외로 떠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여기저기 가장 더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또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서천에서 8845번님도 창원에서 2850번님 마른 장마라 비도 너무 간절하다고 찜통더위에 지쳐가는 오늘 단비 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찜통더위에 일하시는 분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꼭 조심하셔야 돼요. 부산에서 0417번님 지난번 20년 넘게 방학 중인 언니를 어제 저희 교회로 전도했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 내내 울기만 하는데 손을 꼭 잡아줬다고. 그러시구나. 어유, 우리 언니 저하고 통화를 했었죠? 0417번님 반가운 소식 감사합니다. 언니하고 제가 나중에 꼭 통화를 꼭 해봐야겠어요. 자, 이 시간에 지금 전도 요청이 와 있습니다.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한 권사님께서 미용실 우리 원장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이 미용실 단골이신 것 같아요. 자, 미용실 원장님 김문희 원장님이시네. 김문희 원장님, 미용실 원장님. 손님이 없어야 되는데.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김문희 원장님 맞으시죠?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예.
1: 행운에 당첨됐나요?
0: 와, 지금 어떻게 그 미용실 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1: 네, 맞습니다.
0: 전화가 갈 거라고 우리 김영민님이 얘기하셨죠?
1: 네, 절친이에요. 언니예요.
0: 언니구나. 네. 지금 시간에 어떻게 손님이 없으세요?
1: 아, 오늘 휴무라서.
0: 아, 오늘 휴무. 다행히도.
1: 제가 샵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전화 기다렸어요.
0: 잠깐 기다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오늘 네. 휴무여가지고.
1: 아, 네.
0: 원래 이렇게 말투가 그랬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좀 하시나 봐요. 예? 네?
1: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
0: 아,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뭐 이렇게
1: 일을 하다 보니.
0: 아, 혹시 지금 오늘 이거 뭐 방송 나간다라는 얘기도 들었나요?
1: 네.
0: 아, 그래서 좀 더 네. 이렇게 더 좀 친절하게.
1: 기다리세요. 원래 친절합니다.
0: 원래 친절한데. 어디 네. 계세요? 미용실 어디입니까?
1: 강동구 예. 길동에 있습니다.
0: 길동에.
1: 아, 네.
0: 우리 김영미님이 상당히 오랜 단골 언니신가 봐요.
1: 그래요. 네, 맞아요.
0: 그래가지고 극동방송 아세요?
1: 그럼요. 저희 시어머니, 네. 저희 시댁이 7남매인데.
0: 네네.
1: 6남매는 다 하나님 말씀 영접하고 있는데.
0: 예예. 예.
1: 우리 아저씨하고 저는 7남매 중에서 예. 30년 동안 못 나가고 있어요.
0: 못 나가고 제가 있어요.
1: 40년 결혼 생활인데.
0: 네네.
1: 예, 아들이 40살인데.
0: 예.
1: 유치원? 어렸을 때 1, 2, 3학년까지는 하나님 말씀 듣고 다녔는데.
0: 네네.
1: 어쩌다 보니 30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0: 그니까. 10년 동안은 네. 결혼하고 다니셨군요.
1: 예, 아이들 따라 어린이.
0: 그니까, 예. 예.
1: 또벅또벅, 그냥. 예.
0: 30년 동안 못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안 나가는 게 아니라.
1: 어?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렇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지금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 영민이 언니가 저하고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0: 네네.
1: 마음의 문이 열리기, 하나님 연접 모든 저 주변에 85%가 하나님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예.

0: 예.
1: 그런데 문이
0: 그렇구나.
1: 안 열렸었는데, 예, 김영민 언니가
0: 예.
1: 저한테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해주셨나 봐요. 더,
0: 그랬군요.
1: 유난히 더,
0: 그러니까
1: 네.
0: 시댁이 지금 다 칠남매가 다 믿었다라는 얘기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지금 안 다니고 있잖아요, 남편.
1: 네, 물어봤어요. 여보, 왜안 다녀요? 뭐, 입에 자크가 달렸는지 말은 안 하네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0: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시어머니도
1: 네.
0: 아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실 것 같은데.
1: 아주 편안하게 10년 됐죠. 93대 돌아가셨는데, 지금
0: 네네.
1: 103대 되겠죠? 10년 됐는데.
0: 네네.
1: 예, 하나님 곁으로 편안하게
0: 편안하게
1: 고생 없이 가셨어요.
0: 하나님 곁으로. 우리 원장님이 하나님 곁으로 천국조 좀 아시는 것 같은데.
1: 아, 그냥 아마미 들었던 건데, 저희 친정에 올케 언니도 믿음 생활 많이 하고 있고,
0: 네네.
1: 네. 아무쪼록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0: 네네.
1: 예,
0: 그래요.
1: 맞네.
0: 자, 문 열렸을 때 제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 네.
0: 일단은 좀 선물 가지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1: 오우.
0: 이렇게 전화 당첨이 되면은
1: 네.
0: 선물이 이렇게 딱 가요. 여기서
1: 아,
0: 하나 고르세요.
1: 그러니까요.
0: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제
1: 네.
0: 김영민님 언니 덕분에 된 거니까 그분이 사연 보내가지고 된 거니까 본인 거 하나, 언니 거 하나.
1: 어머, 웬일이니?
0: 어머.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본인 거 하나.
1: 엄청 많은 거가 말씀하셨는데,
0: 네네.
1: 건강에 좋은 유산균?
0: 유산균, 본인 거 유산균. 언니 거는?
1: 모르겠어요.
0: 언니
1: 너무
0: 거는 직접
1: 많은.
0: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직접. 언니? 언니는
1: 네, 여보세요.
0: 뭐를 할까요?
2: 아우,
1: 언니,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2: 네.
1: 됐어요?
2: 아우, 죄송한데요.
0: 예.
2: 저는 주얼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주얼리 문자
2: 네,
0: 쿠폰으로. 우리 김문희
1: 감사합니다.
0: 원장님, 언니가 옆에서 듣고
1: 네.
0: 있었네, 언니가.
1: 어머, 그래서
0: 그니까요.
1: 몰랐어요.
0: 저희가 좀 서프라이즈 좀 해드리려고.
1: 아이고. 우리 잠깐 이 사적인 이야기 될지 모르겠지만,
0: 예.
1: 제가 결혼 생활 40년 동안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극동방송 들으시고, 끝날 때까지, 주무실 때까지 극동방송 들으시고, 그렇게 늘 우리 시어머니께서,
0: 그랬군요.
1: 네, 그런 모습을 많이.
0: 90세가 넘어도 그렇게 극동방송을 항상 옆에다가 두고.
1: 네, 93세까지, 예.
0: 애기야, 너도 좀
1: 어머.
0: 들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예?
1: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0: 네.
1: 마음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지, 너나 믿음 생활 있으니까 너도 교회 나가라, 이렇게 부담을
0: 아,
1: 전혀 안
0: 그랬구나.
1: 주셨던
0: 근데
1: 분.
0: 마음속으로는 우리 며느리가 꼭
1: 많은
0: 예수님
1: 기도하셨겠지.
0: 믿고 나중에 천국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했을 건데,
1: 그래서 영민
0: 예.
1: 언니 때문에 제가
0: 예.
1: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면서, 예,
0: 그랬구나.
1: 신앙생활 이제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0: 네.
1: 여전히
0: 우리 어머니도
1: 어머니.
0: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우리 언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면서 고민하다가
1: 아마,
0: 얘기했겠어요. 그쵸?
1: 네, 언니 고마워.
0: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방송에까지 이렇게 또 연결, 신청까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3자 통화가 됐네요.
1: 네,
0: 우리
1: 아이고,
0: 김영민 권,
1: 극동방송
0: 예.
1: 최고예요.
0: 우리 김영민 권사님, 권사님이시죠?
2: 네.
0: 권사님께서 우리 많이 김문희 우리 원장님께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방송 중에 전국의 청취자들이 듣는 가운데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문희야라고 하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예.
1: 눈물 나온다.
2: 네, 원장님.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되게 마음에 영접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원장님께서도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아멘.
0: 아유, 아멘까지 하셨어요.
1: 네.
0: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어머니처럼 저 하늘나라를 나중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

0: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려움, 고난은 계속해서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1: 네.
0: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1: 그렇죠.
0: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마음 열렸으니까 그 마음 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을 이번에 한번 잘 믿어보시면서 교회 가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원장님,
1: 축복이에요.
0: 저 따라서 한번
1: 네.
0: 기도 한번 짧은 기도문인데 하실까요? 저 따라서,
1: 네.
0: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0: 용서해 주심을
1: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이고, 원장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원장님 너무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마음속에 모시는 거, 믿는 거, 영접한다고 하고, 구주가 이제 주인이거든요. 주인. 내
1: 네.
0: 삶의 주인으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꼭 믿고,
1: 네.
0: 길동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 혹시 우리 권사님 교회가 가깝나요? 권사님?
1: 아니요, 저기 그 전에 다니시던 그 교회가 집 앞쪽에 아마 있다고 제가
0: 있어요? 원장님?
1: 들었거든요.
0: 가실 교회가 집 앞에 있습니까?
1: 네, 아주 네, 그 앞에 있습니다.
0: 코 앞에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남편도 같이 드리면 좋겠는데, 오늘 있었던 일을 좀 남편한테 꼭좀 얘기해 주시고요. 남편 선물을 하나 더 챙겨드리고 싶네요.
1: 어머, 안 해도 돼요.
0: 어머, 어머.
1: 우리 영민이 언니한테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0: 예.
1: 제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끔
0: 그러니까.
1: 이렇게 또 통화가
0: 아,
1: 됐고.
0: 영민이 언니는 우리 주얼리 아까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남편분도 열어야 되거든요. 뭘로 좀열수 있을까요? 무슨 선물, 남편? 아까 그 제가 말했던 거. 다
1: 다
0: 잊어버렸어요.
1: 잊어버렸어. 건강식품.
0: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냉면묵, 유산균.
1: 도토리 냉면물.
0: 도토리 좋아하시는구나.
1: 감사합니다.
0: 예, 남편한테 꼭 전해주시면서, 나 이번 주에 교회 갈 거다고, 그렇게 잘 얘기,
1: 네.
0: 도토리를 탁 입에 넣어주시면서, 나 교회 간다, 이러면서 하면은 뭔가 좀 반응이 있겠죠. 알겠죠? 예. 자, 우리 언니에게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1: 언니 사랑해. 내일 모레 만나.
2: 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저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1: 아멘.
0: 언니 머리하는 날인가 보네요.
1: 네.
0: 혹시
1: 네.
0: 우리 원장님 혹시 좋아하는, 기억나는 찬양 혹시 있으세요?
1: 전혀 없어요. 무지예요.
0: 무지예요.
1: 네,
0: 아이고.
1: 열심히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있을까요?
2: 아, 저는 그 사랑.
0: 그 사랑.
2: 네.
0: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이 찬양인가요?
2: 그건 그 사랑
0: 아, 그
2: 얼마나
0: 사랑 얼마나.
2: 아름다운지.
0: 그 사랑 얼마나. 알겠습니다.
2: 네.
0: 왜이 찬양 좋아하세요?
2: 아, 그냥 그 사랑이 담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서요. 느끼게
0: 네.
2: 돼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
0: 예.
2: 그래서 그 찬양 좋아하게 되는, 뭐 다른 찬양도 많이 있지만, 네.
0: 네.
2: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0: 네, 우리 권사님이 이 사랑을 먼저 느끼셨는데요. 이
2: 네.
0: 사랑 우리 원장님께 앞으로 좀잘좀 전해 주십시오.
2: 네,
0: 예,
2: 알겠습니다.
0: 두분 감사합니다.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단골 그 미용실 원장님을 이렇게 전도 요청해서 꼭 교회 갈것 같죠? 갈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미용실 원장님 중에서 이렇게 방송을 새끼라를 틀어놓고 고객들에게 방학이나 무교라고 보내라고 해서 계속 전화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김문희 원장님도 꼭 그런 전도하는 원장님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3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분 너무 귀한 그 마음 우리 주님 기뻐하시리라고 보아요. 축하해요.

자, 와, 그 사랑 얼마나 너무 좋다고. 원주에서도, 강원도 원주에서도 9850번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도 또 전도 요청이 있네요. 이번에는 아빠가 딸을 인도하고 싶다고 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줬습니다. 딸.

0: 자, 신호가 가고 있어요.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신보영님 되시죠?
1: 네네.
0: 예,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네.
0: 아버님께서 우리 네. 따님에게 극동방송에서 전화 올까라고 얘기했죠?
1: 네네.
0: 그렇죠?
1: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시죠?
0: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고 일단 전화.
1: 예, 지난주부터 계속 뭘 그러니까 전화 얘기를 하시던데.
0: 그냥 전화 오면 네. 받으라고 그랬구나.
1: 네네네.
0: 아빠가 극동방송을 네. 자주 듣는 분인데 극동방송에 네. 딸의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당첨이 네네. 돼서
1: 네네.
0: 선정을 한 거죠. 그리고 선물을 드리려고 거예요? 선물을 아. 드리려고 딸한테 네네. 전화를 한 거예요.
1: 아, 네. 네네.
0: 신은복 말씀하세요. 아버님
1: 네.
0: 맞죠?
1: 네, 맞아요. 네네. 들었어요. 네.
0: 아버님이 딸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1: 아, 네. 어.
0: 아버님은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시는데 우리 따님은 극동방송 아세요?
1: 아, 근데 제가 지금 운전 중이어가지고 좀 어떻게 통화가 아. 길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0: 그러면 되나요? 정차했으면 좋겠는데
1: 정차. 아, 그러면 예. 제가 예. 지금 이동 중인데 아, 잠깐만 좀 잠시만요.
0: 잠시 뒤에 전화를 할까요? 아니면 좀 제가 기다릴까요?
1: 4시 이후에 전화
0: 4시는 안 되는데
1: 아, 그래요?
0: 예.
1: 아... 그러면 지금은 제가
0: 생방송이거든 사실 제가 지금 생방송이
1: 아,
0: 4시면 끝나요. 그렇기 아, 때문에 제가 네네. 좀 기다릴게요. 어떻게 옆에 갓길 좀 세울 수 있어요?
1: 아니 지금 약속 때문에 빨리 가야 돼서.
0: 그럼 오늘은 안 되나요? 아 지금은 안 돼요?
1: 네.
0: 아빠가
1: 네, 네.
0: 어렵게
1: 신호 대기 중이어가지고
0: 아빠가 어렵게 어렵게
1: 뭐
0: 신청해가지고
1: 짧으면 될 것 같아요. 짧으면.
0: 아.
1: 네, 신호 대기 중이요.
0: 막 짧을 순 없어요. 짧을 순 없어요.
1: 아, 자, 그러면 다음에
0: 아빠
1: 다음 기회 할게요.
0: 아빠 듣고 있어요?
2: 네네네. 네, 네.
0: 지금 다 듣고 계시죠? 딸이 지금 오늘 상황이 지금 길게 통화가 안 된다는데요.
2: 아 그렇습니까?
0: 네. 다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좀 이따가
1: 다음에
0: 한 5분 뒤에 5분 뒤에도 안 돼요?
1: 5분 뒤에요?
0: 네.
1: 네네 5분 뒤에도 좀 힘들
0: 5분 뒤에 안 돼요? 아.
1: 네 지금 신호 대기 중이라서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네,
0: 아니 신호 끝나고 저쪽으로 이렇게 그 갓길을 잠깐 세우시면 안 될까?
1: 아니 지금
0: 약속 가야 되는구나
1: 태어나드리는
0: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2: 예예 예.
0: 오늘 안 되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쉽네요
2: 예 알았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그래요. 아, 예. 다음에 꼭 한번 또 잡아보시죠. 예.
2: 예, 피디님 수고하셨습니다.
0: 아, 딸에게 그래도 한마디. 딸에도 한마디.
2: 보영아.
1: 네네.
2: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천국에 갈 때 같이 가고 싶은데 그렇게 자꾸 미루면 같이 못 가겠다. 자, 수고해라.
1: 네, 들어가세요.
0: 그래요. 자, 아유, 네. 짧고 굵게 사랑의 마음을 또 전해주셨네요. 안전운전 하시고 또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들어가세요. 네.
0: 네, 네. 아이고, 예. 아쉽지만 다음에 분녀는 다음에 통화를 해야겠네요. 아버님이 지금 보니까 딸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해놓지 않아가지고 잠깐이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됐네요.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번 잘 한번 또 통화를 해봐서 우리 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반가운 문자가 있어요. 반가운 문자들이 있어서 제가 이 문자를 한번 봐야겠는데 15년 방학을 끝내고 3주째 예배를 드렸다. 이런 문자가 있거든요. 이런 문자가 있으니까.

0: 여기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분이 방학을 끝내고 계약을 했는지. 끝번호 8224번님. 8224번님. 예. 여보세요?
1: 감사합니다.
0: 지금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1: 네, 50m만 가면은
0: 예.
1: 넓은 데가 있어서 차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0: 30m만 가면
1: 네.
0: 기다릴게요.
1: 네.
0: 천천히, 천천히.
1: 너무 반갑습니다.
0: 네네.
1: 네, 극동방송. 네, 3주 때 그때 통화해가지고, 차를 세웠습니다.
0: 자, 했어요?
1: 네.
0: 오, 자, 세우셨어요. 자,
1: 네.
0: 지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1: 네.
0: 7월 7일에 저하고
1: 네.
0: 통화가 됐네요.
1: 네.
0: 그렇죠? 7월 7일,
1: 네.
0: 지금 광주에 있죠, 광주.
1: 네, 강준도 오늘
0: 예.
1: 부산을 갔다 오는 중입니다.
0: 부산에 갔다 오시는, 광주로
1: 네.
0: 가시는 중이세요.
1: 네.
0: 그때 15년 방학이었군요.
1: 네,
0: 그러면은
1: 그동안.
0: 7월 7일이면은 지금 그때 통화되고 나서 바로 예배를 드렸군요.
1: 네.
0: 와,
1: 그리고,
0: 아우.
1: 30대에
0: 네네.
1: 한 6, 7년 교회 다녔고, 거기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0: 네네.
1: 그런데 믿음이 항상 예수님 교회에 가고 싶어서 여기 교회, 저기 교회 갔는데,
0: 네네.
1: 봉동으로 갔는데 너무, 30년 만에, 32, 3년 만에 갔는데 반가워서 모든 성도들이
0: 네네.
1: 내가 가니까 예배 20분 전에 갔는데
0: 예.
1: 너무 반가워서 막다 악수했는데,
0: 네.
1: 목사님 예배 보기 전에
0: 예.
1: 너무 반가워서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그랬습니다. 괜찮합니다. 그랬는데, 마음 내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튼 부산에서 몇살더 먹은 장로님들이
0: 네.
1: 늦은 것이 빠르다고 해서 또 위로가 되고,
0: 네네.
1: 극동방송 새끼라를 들어서
0: 네네.
1: 다시 깨이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서 항상 은혜 받고
0: 예.
1: 운전하고
0: 예.
1: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0: 아멘. 아이고, 감사하네요. 그
1: 네.
0: 원래 6년 다녔던 그 교회로 갔어요?
1: 네, 본교회로 갔습니다.
0: 본교회로?
1: 네,
0: 아까 15년 방학이
1: 20년 후반.
0: 아니라 30년이요?
1: 30년, 그, 드물게 가끔 시내에서 은혜, 교회도 가고, 또,
0: 아.
1: 예, 또, 우리, 예수님이 또, 저기,
0: 예.
1: 인도하면 가고, 우리 또,
0: 등.
1: 믿음의 형제들이 또, 인도하면 가고,
0: 예.
1: 근데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을
0: 예.
1: 많이 줘가지고,
0: 예.
1: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0: 아이고,
1: 이루어졌어요.
0: 그렇구나. 거의
1: 예.
0: 드문드문 간 것까지 포함하면 30년 만에 간 거군요.
1: 그래서 번개는 30년 만에 갔습니다.
0: 야, 30년 만에. 제대로
1: 네,
0: 이번에
1: 30년.
0: 예배를 3주째 드렸더니, 첫 번째 예배가 어땠나요? 첫날 예배가.
1: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도 할 수도 없고, 여기저기 가도 그냥 감사하고 또
0: 야.
1: 마음이 우러나는 것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다 인정하고,
0: 네네.
1: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은
0: 예.
1: 행동도 옮겼습니다.
0: 그렇구나. 아니,
1: 네.
0: 보니까는 그때 8224번님 같은 경우는
1: 네.
0: 그때 저하고 전화 연결되고 나서 방송 끝나고 저하고 다시 통화를 했는데
1: 네.
0: 전파 선교사 가입하고 싶다고 바로 교회도
1: 항상
0: 가기
1: 은혜 받고
0: 전부터. 그쵸?
1: 다녔습니다.
0: 예?
1: 네.
0: 교회 가기 전부터 일단 전화 끊고 나서 바로 나 전파 선교사 가입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입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못 여쭤봤던 것 같은데
1: 네. 네.
0: 일단 전화 연결하고 나 교회 가겠다 했는데 바로 거기서 또 전파 선교사를 가입할 마음은 어떻게 드신 거예요?
1: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0: 네.
1: 새끼를 들으면서,
0: 예.
1: 이렇게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0: 예.
1: 많이 깨이고 새롭게 변화된 것보다 더욱 감동받아서, 이건 감동받은 게 예수님이
0: 예.
1: 나를 사랑하고 항상 인도하는 것을 느끼고는 있었으나,
0: 예.
1: 교회로 가며 예배 드리면서 행동하는 것이
0: 네.
1: 예수님이 더욱 사랑받을 것이다. 항상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잠이 올 때나,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을 많이 부르면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새끼를 들으면서
0: 네네.
1: 완전히 깨였습니다.

0: 감사해서, 그러니까 감사해서
1: 예, 항상
0: 전파선교사
1: 감사합니다.
0: 헌금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군요.
1: 네, 항상 저는 감사합니다.
0: 와,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신 거예요?
1: 드문드문 들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0: 그랬군요.
1: 네, 채널이 잡히면 들었습니다. 오늘도
0: 예.
1: 찾고 싶었는데 채널이 잡혔습니다.
0: 이제 그 채널 계속 이제 잡아놓고 계속 들으시면 되겠네요.
1: 예, 사랑합니다.
0: 네네네.
1: 구독하고 사랑합니다.
0: 아이고, 참, 이 시간에 저랑 감사의 기도 또 드리시면 좋겠어요.
1: 아멘.
0: 저 따라서,
1: 네.
0: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사랑합니다.
0: 아유, 우리 8245님 커피랑 받으셨죠?
1: 네, 잘 먹고 있었습니다.
0: 커피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드립 커피랑 더치 커피랑 드렸는데,
1: 예, 운전하니까 차가지고 이렇게 다닙니다.
0: 예. 자, 이제 우리 방학 끝내고 개학하셨으니까
1: 네.
0: 축하의 꽃바구니도 전해드릴게요. 예? 알겠죠?
1: 사랑합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주위에 많은 분들 이제 또, 우리 8245님처럼 많이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극동방송 알려주시고.
1: 후배들도
0: 예.
1: 항상 전파납니다. 책임은 우리 예수님이
0: 예.
1: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0: 예.
1: 그 친구들이나 후배들의 그 마음은 예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내 입술로 증거는 해야 되겠다고 항상 합니다.
0: 예. 예.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1: 사랑합니다.
0: 8245님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들으면서 오늘 마쳤으면
1: 나의
0: 좋겠는데.
1: 삶이 사과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합니다.
0: 나에게 다가도록.
1: 예수.
0: 왜그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세요?
1: 젊었을 때, 15살 때돈 벌고 집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술, 담배도 안 먹고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0: 네네.
1: 27살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0: 네네.
1: 예, 그냥 은혜도 받고, 그래서 항상 힘들고 좀 힘들면은 그냥 찬양하면은
0: 네네.
1: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고 났는데 살려주시고
0: 네네.
1: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고
0: 네네.
1: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냥 나는 오직 감사했습니다.
0: 네네.
1: 네, 그런
0: 야.
1: 속으로도 항상
0: 네.
1: 보여줬습니다. 역사에.
0: 아, 모든 게다 감사하고 다 긍정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아유, 그렇구나.
1: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0: 예. 우리 8245님 계약하신
1: 네.
0: 거, 방학 끝낸 거, 정말
1: 네.
0: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 계약이라고 써져
1: 세상에서
0: 있는 꽃바구니를
1: 좋은 소리,
0: 저희가.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소리를
0: 예.
1: 누구한테 내가 한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한것 같습니다.
0: 예.
1: 선배님한테.
0: 예.
1: 은혜 받을 때, 27살 때, 형님 되신 분들이 예수쟁아, 예수쟁아, 그럴 때가, 그 소리가 난 제일 행복하고 좋다고
0: 아,
1: 인정했습니다.
0: 그랬구나.
1: 네.
0: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청취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1: 불똥방송으로 사랑합니다.
0: 예, 귀한 문자 주셔서, 소식
1: 네.
0: 들려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자, 귀한 열매 소식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는 중에 교회 소개를 부탁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6년 방학 끝내고 어제 첫 예배 드렸다는 0092번님도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보물 퀴즈 시간이거든요. 더 많은 또 영혼들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도 새끼라 기대해 주시고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전해드리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소리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풀입니다. 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이죠. 사실 잘 아는 대로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은 우리 유한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입니다. 순간적입니다.

마치 손바닥 하나밖에 되지 않은 우리 인생, 입김과 같은 인생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유한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육체는 우리의 흙으로부터 온 흙이 제로입니다. 다 소멸되고 메마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전성기가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의 영광을 풀의 꽃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0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그 모든 육체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영원한 것이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현실이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역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별명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이 영원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녹슬지 않고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복음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이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우리의 위로요, 영원한 소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까지도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선택의 기준입니다.
영원한 것.

0: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말씀을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일생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더 소중한 것, 더 영원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붙들면 우리 인생은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붙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바꿔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서입니다. 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이삭의 대를 잇는 장자였지만 그 장자권을 그는 소홀히 여겼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동생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그는 먹는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에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장자의 명분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먹는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꿔 버렸던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 반대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일생을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 그리고 잠시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받는 그 영광을 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순환보다도 순환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겼고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그는 기억했던 겁니다. 그래서 상 주시는 자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마른 막대기처럼 쉽게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영광은 꽃과 같이,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 723국에 7573번, 061-723-7573번, 순천 예찬교회로 전화 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더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5장입니다. 벨사살의 최후입니다. 다니엘 5장은 벨사살이라는 새로운 왕을 등장시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당대에는 반하나님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신상에 대한 다니엘의 정확한 해석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무불 속에서 구원받은 사건, 느부갓네살 왕 개인의 미래에 대한 꿈을 다니엘이 해석한 사건 등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2절과 3절 이런 일련의 궁극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다시 반하나님적인 분위기가 공중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벽에 글씨를 씀으로써 자신의 주권을 확인시키십니다. 1절에서 4절 벨사살 왕의 불신앙적인 삶입니다. 5절에서 9절 손가락이 쓴 글자와 그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이 사건에 대한 태후의 간청을 소개합니다. 13절에서 16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과의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2에서 28절 벨사살 왕에게 글자를 해석합니다. 29절에서 31절 글자 해석 뒤에 일어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장의 역사적 배경은 벨사살 시대입니다. 본장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로 세속적인 축제를 벌였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최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축제를 열었을 때 공중벽에 글씨를 쓰게 함으로써 최후의 통첩을 보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이 내용을 해석했습니다. 바벨론의 세 번째 치리자가 되는 존귀를 맛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십니다. 바사왕국에서도 계속 지도자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9절입니다. 벨사살 왕의 잔치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본 단락은 벨사살 왕의 반하나님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벨사살 왕의 시대는 거의 잊혀지고 있었음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를 밝히고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벽에 글씨를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1절에서 4절 바벨론 왕궁에서 반하나님적인 분위기, 5절에서 9절 기이한 현상에 대한 상황 설명입니다. 벨사살 왕과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비교하고 가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성찬 기물에 대한 자세는 다소 호의적이나 벨사살 왕은 무시합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느부갓네살 왕의 계시는 그 꿈의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벨사살 왕에게는 기이한 현상으로 계시됩니다. 왕과 관계된 내용은 양은 느부갓네살 왕은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하지만 벨사살 왕은 한 장으로 끝납니다. 주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보고에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이 기구들을 벨사살 왕은 자신의 잔치의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둘째 5절에서 9절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 이후에 왕의 반응으로 벨사살 왕은 손가락이 쓴 글자가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기이하였으므로 한껏 하나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왕을 더욱 당황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6절 왕은 너무 놀란 나머지

0: 질기던 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무릎이 서로 부딪히게 됐습니다. 왕은 즉각 기이한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전역의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은 아무도 이 문자를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의 지혜로 깨우칠 수 없는 것입니다. 10절에서 23절 다니엘과 벨사살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대우를 매개로 하여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벨사살 왕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이방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전능자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 왕이 다니엘에 대한 소개를 받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청합니다. 17절에서 23절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2절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만나게 된 동기입니다. 다니엘이 2장에서 아리옥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여기서는 태우를 통하여 벨사살 왕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보존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십니다. 결국 다니엘과 벨사살을 만나게 하였던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13절에서 23절 다니엘과 벨사살 왕과의 만남의 성격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소개되는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벨사살 왕과의 대면 역시 이러한 영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벨사살 왕의 반역적인 행동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데서 오는 무지한 행동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권력 앞에 아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24에서 31절 글씨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과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벽에 쓰여진 글씨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벨사살 왕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29절에서 31절 현상에 대한 해석을 하고 난 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5절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은 문자 자체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들이 지향하고 있는 계시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 메네는 그 의미가 세다 입니다. 측정하다 하는 뜻이죠. 나 대겔인데 이 문자는 히브리어로 세겔과 동일한 어원을 가집니다. 무게를 잰다 하는 뜻이고 세 번째 베라스는 우바르신 나누어진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글자를 풀어 설명하면서 바벨론 왕국이 분리되고 나뉘어져 지금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메데파사에게 넘겨지게 된다고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달락의 중심 사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왕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은 이방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강대한 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된 다니엘을 계속해서 존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전개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거부는 심판을 받게 된다. 셋째,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복되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

654-0639, 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동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쉬운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안전한 길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서 평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평안했지요. 풍랑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주님이 계셨기에 평안했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계산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불안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곡 조이 듀엣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리고 소프라노 한경미의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송으로 찬송 다이어리 시작합니다.

0: 빙수보다 시원한 은희의 방송
1: 찬양으로 함께하는
2: FEBC Summer Special
1: Sing it
3: Together yeah.
1: 더 많은 찬양들로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신윤란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또 배지훈의 목소리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엘리셰바의 피아노 연주곡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깊이 묵상해보면 어떨까요?

주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과보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길보다 인도자를 신뢰합니다. 상황보다 약속을 신뢰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0: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여수 성동교회 박흥식 장로님의 낭독입니다.
1: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0: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1: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광야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천송산 기독교 수양관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지금이란 주제로 21일 연속 기도 송회를 엽니다. 강사는 천송산 수양관 김일곤 담임 목사며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금당 남부교회 중고등부는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순천 미드리 마을에서 일어나라 거룩한 물결이요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한 연합집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노코교회 박찬열 목사, 의정부 하늘샘교회 전웅재 목사,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 경화여자중학교 교모 최세로 목사, 모두의 교회 김성재 목사며 회비는 5만원, 순천남로회 미자립교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302번에 5554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북극동 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포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스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는 예배 때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성도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왔는가를 고백하는 믿음의 찬양입니다. 특히 후렴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참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의지하고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백은 다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뿐이십니다. 여러분들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앞날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어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먼저 통장을 바라보고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믿는, 가장 내가 자신 있게 믿는 것을 붙잡습니다. 돈, 권력, 경험, 능력.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과학, 기술, 인간의 지혜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겉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섬겼습니다. 풍년을 위해서는 바알을 찾았고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는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 하나님과 거짓 우상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에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아멘. 당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내리고 풍년을 주고 땅을 풍성하게 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면 바알 덕분이고 농사가 잘 안 되면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바알은 남성신입니다. 하늘과 비, 번개를 다스리는 신이었고 아세라는 그의 배우자이자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여신으로서 숭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서로 결합해서 땅에 생명을 주고 농작물이 자라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는 항상 아세라 목상이나 아세라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두 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쌍의 신처럼 숭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절하고 그냥 제사 지내고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풍요를 얻기 위해서 음란한 그런 제사들 또 신전의 창기 제도까지 행했고 인간의 쾌락과 풍요를 종교 행위로 정당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히 비를 내리고 곡식을 자라게 하신 분은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 12절 말씀을 통해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12절에서 세 가지 표현을 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 자, 권능은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은 있는 재료로 무엇인가를 조물락조물딱 해서 만들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고 궁창이 생겼고 바다와 육지로 나뉘었고 일월 성신이 생겼고 그리고 땅 짐승들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발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조립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만 보더라도 자전축이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 주위를 자전하면서 공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사계절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달의 인력과 지구의 자전이 함께 작용해서 민물과 썬물이 일정한 주기로 일어나고 바다의 생태계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약 10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 구석구석 공급을 하고 또 우리의 심장은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뛰면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눈은 빛을 감지하고 그것을 시각화합니다. 뇌는 수많은 신경을 통해서 몸 전체를 정교하게 통제합니다. 이처럼 우주에서부터 우리의 그 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그 놀라운 질서, 지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의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해와 달, 푸른 하늘, 이 계절의 변화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은 완전한 이해와 통찰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은 사람이 기둥을 세워서 받쳐놓은 것이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력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왜 그 법칙이 존재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법칙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연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 세계의 정교함을 더 자세히, 깊이, 세밀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창조만 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와 천둥과 번개, 이것은 바알이 다스린다, 바알이 운행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아니다. 비를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름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바람을 보내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알아서 살아라라고 툭 던져 놓고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붙드시고 자연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까지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심할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한 연예인이 공황장애가 있대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은 심장이 막 두근거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 막 심장이 막 호흡이 가쁠 때 핸드폰을 꺼내서 통장 잔고를 확인한답니다. 그래서 0이 몇 개가 있는지를 세본대요. 그러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은가 봐요. 그 많은 돈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삶을 삽니까? 아니면은 그 반대입니까? 직장을 보면서 미래를 계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힘과 세상의 제도를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돈도 직장도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적재적소에서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도구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것도,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시는 분도, 내일을 책임지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나 세상의 힘의 논리보다는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한 후에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정말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설교 시간에 만약에 제가 이 무식한 사람들이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나빠서 그냥 나가버리겠죠.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 정말 과격한 표현을 썼을까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그 앞에 절하면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상들은 대부분 나무를 깎거나 금속을 녹여서 만들었습니다. 장인은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화려하게 장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만든 물건일 뿐이에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상을 향하여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살아있는 듯한데 실제로는 죽어있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우상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피조물이 또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헛것, 실체가 없고 공허하다라는 뜻입니다. 우상은 잠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애착 인형처럼 말이죠. 안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안정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더러워지고 헐거워지고 찢어지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지면은 이제 어디 저 멀리 밖으로 내던져지고 어디 구석에 박혀 있겠지요. 우상은 잠시 사람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 인생의 죽음 앞에, 영원한 생명 앞에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무나 돌 앞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정이 된다면, 돈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미룬다면 우상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내 경험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려고 의지하려고 그 절하는 그리고 절대화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샘솟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반드시 나무나 그런 금속으로 만든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형체가 없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이번에 아동부 여름 캠프, 성경 캠프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에게 의자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 의자 안에 돈이 올라가 있거나 아니면 내 권력, 명예, 자존심, 욕심,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다면 그것은 다 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죄를 내려놓을 것이냐, 회개할 것이냐?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 의자에 앉아 계셔야 내 마음의 주인 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그 의자 가운데 누가 지금 앉아 있습니까? 헛된 것을 붙잡다가 실망하는 삶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는 이같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앞에서 말한 우상과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자이십니다. 우상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16절에서 또 우리가 보아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 분깃입니다. 분깃. 자, 분깃은 기업, 유산, 가장 귀한 목, 이것을 뜻하는데 구약에서 가나안 땅을 배분할 때 각 지파는 자기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자,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재산 많으면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가장 큰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또 시편 1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 위에 주,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리, 사랑한 리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돈 버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요, 나의 생활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그냥 문을 닫고 또 힘들어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분깃을 삼는 사람은 영원한 기업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귀한 분깃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름답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길은 사람이 만든 헛된 우상을 붙잡고 걸어가라는 길이고 또 한 길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라는 길입니다. 우상은 잠시 잠깐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결국은 남는 게 없습니다.

0: 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겠지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멈추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의 분깃으로 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9191 여수선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 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광양동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족을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사랑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뜻깊은 행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700명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수와 순천과 광양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이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욱 곤혹스러운 날씨인데요. 온열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이 7월은 힘든 농사일이 거의 끝나는 때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폭우의 벼가 쓰러지

지지 않도록 부지런히 관리하고요. 또 병충해도 맞고 피 뽑기도 수시로 해야 하는 등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농산일이 고된 노동의 연속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찌는 더위 속에서도 이런 땀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기에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겠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실과 의로 부지런히 심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0: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시원하니 좋구나.
1: 오늘 7월 마지막 주 월요일, 네,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에요. 아, 뜨거운 여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로 이 여름 사역으로 분주한 또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심는 그런 집중 파종의 시기인데요. 시편 126편 5절,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약속처럼 다음 세대들에게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들이 큰 열매로 우리의 품에 안겨지기를 간절히

예, 소망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 특별히 교사분들, 이 더운 여름에 아이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정말 많이 수고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름 사역이 끝까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함께 하실게요.

0: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팀룩 워십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하셨는데요. 각 교회들의 여름 사역을 통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거룩한 성소로 빚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찬미 워십의 찬양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 드라마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 이야기, 오늘은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6화인데요. 고종의 밀사 헐버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2: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6화 고종의 밀사 헐버트

1907년 을사 늑약의 충격이 온 나라를 뒤덮었을 때 고종은 한 외국인 선교사를 조용히 불러들였다. 바로 비전의 사람, 한국의 친구라 불렸던 헐버트 선교사였다.

0: 전하,
1: 이 나라 사정을 다 알고 계실 테니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저 성벽을 넘지 못하는구려.
0: 비록 제가 미국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조선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조선을 위해 일하는 것 당연합니다.
1: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소. 근데 여전히 발음은 좀 어눌하구려. 조선이 아니라 조선이요, 조선.
0: 아, 조선 맞죠?
1: 농담이요. 조선말 훌륭하시오.
0: 발음은 조금 부족해도 제 마음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조선을 사랑합니다.
1: 아, 그대의 그 마음이 짓눌린 내 마음을 다시 살게 하는군요.
2: 일본의 감시가 심합니다. 만약 발각되면 외국인이라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1: 맞소. 정말 위험한 일이요.
0: 위험하다? 제가 처음 조선에 올 때 많은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거긴 위험하다. 잡혀

0: 먹힐지도 모른다. 친구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온갖 무서운 얘기로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정말 위험한 건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만약 그 말을 듣고 이 조선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이 민족을 만날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저한테는 더 끔찍한 일입니다.
1: 알버트 선교사님, 이 나라의 한 여인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이건 저의 작은 성의입니다. 작은 비단 조각에 우리 민족의 상징인 태극을 수놓았습니다. 부디 이 땅과 백성 위에 끝까지 힘써주세요.
0: 이런 귀한 선물을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바람대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 헐버트는 고종의 특명을 받고 헤이그로 향한다. 그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기 위해 러시아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함을 감지한다.
3: 살펴보다가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보이면 바로 보고 해.
4: 네.
0: 아무래도 일본이 뭔가 눈치챈 것 같군.
4: 죄다 러시아 사람인데 특사면 조선 사람일 거 아니야?
5: 그렇겠지.
4: 여기 조선 사람은 꽃배기도 안 보이는데.
5: 저기 두루마기 입은 사람.
6: 너 가서 따라붙어. 절대 들키지 말고.
5: 네.
6: 너는 저쪽 외국인 보이지? 뭔가 긴장한 것 같은 게 수상해.
4: 그러네요. 손을 꼭 움켜쥐고 있는 게.
6: 따라가서 보고 와.
4: 네.
2: 일본의 외교관들과 사복 경찰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승객 하나하나의 얼굴을 훑었다. 그때 헐버트는 당당히 플랫폼을 가로지른다.
4: 저 잠시 여쭙겠습니다.
0: 예.
4: 조선에서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어디로 가십니까?
0: 저요? 베를린으로 갑니다.
4: 승차권을 좀 확인해봐도 될까요?
0: 그런데 왜 그러시죠? 러시아 경찰이신가요?
4: 아니요.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조선에서 온 자가 이 열차를 탄다는 첩보를 받아서요.
0: 첩보요?
4: 네. 일본 당국 허락도 없이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다네요.
0: 그게 바로 접니다.
4: 네? 만국평화회의에 가세요?
0: 예. 미국 대표로 참석하기로 했거든요.
4: 미국 대표요? 잠시만요. 잠깐 여기 계세요?
0: 아, 저는 곧 출발식이 아니라 먼저 타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4: 아이고, 큰일 났네. 특사 찾았습니다. 저기 저 외국인이에요.
6: 전 미국 사람?
4: 네,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답니다. 조선에서 왔어요.
6: 야, 이놈아, 그냥 보내면 어떡해.
4: 아니, 제가 어떻게 붙잡아요. 조선인도 아니고. 근데 본인 입으로 미국 대표로 참석하러 간다고 했으면 설마 밀사는 아니겠죠?
6: 그 말입니다. 조선에서 왔으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지. 외국인이든 조선이든 얼른 안 따라가.
4: 에? 아, 저도 기차에 타라고요?
6: 같이 타고 가면서 감시하고 무슨 짓 하는지 빠짐없이 보고해.
4: 아, 예예.
6: 너 빨리 들어가서 본국에 보고해. 헤이그 특사가 조선인이 아니라 미국인인 것 같다고. 아무래도 우리는 피하려고 술을 쓴 것 같은데 아주 딱 걸렸어.
2: 외교관의 명령에 한 사람이 빠르게 뛰어간다. 다른 한 명은 객차 계단에 빠르게 뛰어오른다. 헐버트는 주머니 속 작은 비단을 손에 꼭 쥔다. 태극의 실끝이 손끝에 스친다.

0: 왜 말하셨어요?
1: 뭘?
0: 만국평화회의요. 아무리 미국 대표로 간다 해도 바로 의심하잖아요.

0: 사람 따라붙었어요.
1: 걱정 마시게. 그게 바로 내가 원하던 바니까.
0: 네? 그러다 들키면요?
1: 아무래도 고정께서는 나 말고도 다른 특사를 보낸 모양이야. 내 쪽으로 시선을 끌면 다른 사람들은 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 내 말 이해하지?
0: 지금 선생님도 위험해요.
1: 단 미국인이잖아. 일본인이라도 쉽게 어쩌지 못할 거야.
0: 아, 정말. 아, 그런 줄도 모르고. 선생님, 앞으로 미리 말해주세요. 너무 놀라서 아직도 심장이 빨리 뛴다고요.
1: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다음 역에서 내리게.
0: 네?
1: 지금부터는 나랑 엮이는 자네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이제부터는 나 혼자 가겠네.
0: 선생님.
1: 먼저 내리네.
0: 선생님.
1: 주님, 저들의 시선을 저에게 머물게 하시고 다른 모든 이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소서.
2: 헐버트는 스스로를 드러내어 일본의 눈길을 끌었고 또 다른 조선의 밀사들은 그 틈에 타 조선을 빠져나온다. 이준, 이상설, 이비준 세 특사는 6월 25일 헤이그에 무사히 도착한다.

0: 선생님, 소식이 왔습니다. 고종이 보낸 세 명의 특사가 헤이그에 무사히 도착했답니다.
1: 오, 감사합니다. 이제 그들 차례로구만.
0: 그럼 저희도 바로 출발할까요?
2: 아, 아니야. 우린 여기서 아직 할 일이 있네.
3: 무슨 일입니까?
2: 조선의 특사가 무사히 평화회의에 참석할 듯 싶습니다.
3: 근데요. 왜 조선의 문제를 우리 프랑스 신문에 실어야 하는 거죠?
2: 여러 나라 사람들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조선은 동양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아는 사람도 적어요. 하지만 그렇게 작은 나라라고 해서 일본에 짓밟히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3: 짓밟히고 있다고요?
2: 예. 한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엔 일본이 평화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민족의 말과 글을 말살하고 한 나라의 왕비를 살해하고 강제로 조약을 맺고 있다고요. 프랑스는 이 일을 절대 사소하게 보지 않을 걸 확신합니다.
3: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미 일본 공사관에서 이런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2: 한국은 일본 보호국이다? 그럼 지금 이 글을 기사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3: 이미 기사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신 이야기를 그대로 실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2: 왜요?
3: 나름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2: 일관성이라뇨. 진실을 쫓다 보면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 일관성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것을 묵인하시겠다는 겁니까?
3: 진정하시죠.
2: 제발 부대 한 줄이라도 내보내 주십시오. 지금 조선의 백성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실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한 줄이라도 기록해 주십시오.
4: 고종이 특사를 보냈다는 정보를 듣자마자 일본은 발빠르게 움직여 세상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다. 하지만 헐버트는 지치지 않고 애절하게 호소했다. 이에 몇몇 기자들은 그와 대화를 나눴고 영국의 저명한 언론인 스테드는 조선을 위한 기사를 남긴다.
5: 위대한 열강들 사이의 작은 나라의 외침.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이라 부른다. 하지만 보호가 어찌 한 나라의 임금을 침묵하게 하고 백성을 사슬로 묶는단 말인가. 그것은 보호가 아닌 명백한 지배이다. 한 미국인 헐버트는 목숨과 명예를 걸고 이 소식을 전했다. 조선의 황제는 밀사를 보내 이 부당한 상황을 세계에 외치고 있고 일본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한다. 우리는 이 외침을 들어야 한다.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영원히 짓밟혀야 하는가? 아니면 만국평화회의의 정신에 따라 새로운 정의를 세워야 하는가?

결국 밀사 사건으로 인해 그는 조선에서 추방당했다. 일본의 거센 압력에 헐버트는 더 이상 조선에 돌아올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한국이 광복을 맞이했을 때 그의 나이 84이었다. 그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광복된 한국을 보겠다며 병든 몸을 이끌고 태평양을 건넜다. 그렇게 광복을 맞이한 조선을 눈에 담은 뒤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 그의 손에는 태극이 수호인 작은 비단이 들려 있었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을 사랑한 사람들 제6화 고종의 밀사 헐버트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방송 썸머 스페셜.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네,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요새는 너튜브가 있어서 먼 거리를 가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간접 경험하고 또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은혜도 받기도 하는데요. 나라사랑축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동과 은혜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 화려함과 웅장함, 그 가슴 벅참, 그것이 현장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현장에 오셔서 나라사랑축제의 그 감동과 은혜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방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고품격 기독 종합 예술 콘텐츠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또 교우들과 함께 많이들 오셔서 이 자리를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시고 마음껏 즐기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축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거든요. 한 사람이 4명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실 경우에 몇 분께서 나눠서 신청하시면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예, 꼭 오셔서 그 감동과 은혜를 여러분들 느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렸는데요.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의 끝곡 살아계신 주 영어 찬양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188강 네비우스 선교 정책과 성경적인 복음 토양 정착 이야기입니다. 초기 한국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거의 대부분 20대 청년들입니다. 젊고 열정적이지만 다양한 사역 견해로 갈등이 표출되지요. 또 그 갈등의 저변에는 신학과 문화적 차이, 더 중요한 거, 자신들의 본국에서 목회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860년 6월 중국의 산동성 지프에서 사역하고 있는 북장로교 수석의 시니어 선배 존 노비우스 선교사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존 노비우스 목사님이 1890년 서울을 방문해서 이

0: 2주 동안 머물면서 이 아시아 선교의 문제점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선교의 접촉점이 되는 교육, 학교, 병원, 사회봉사, 특별히 구제사역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런 구제나 사회복지, 문화선교가 중국 선교 실패였다.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성경 중심의 비브리칼 미션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비브리칼 미션, 성경 중심 선교가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 소위 3자정책, 성경적 토착 선교 정책으로 평가받는 3자교회, 자립, 자전, 자치를 의미하죠. 선교본부 재원으로 서양식 예배당 건축이 자제되고 한국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예배당을 건축하자. 그리고 근로계층 부녀 또한 소녀교육에 힘쓰고 초등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에 힘쓰자. 무엇보다도 모든 기독교 서적이 한글 번역이 실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복음 토양이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0: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양고략교회 양동복 목사님께서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로 주어진 하루, 그러나 천금보다 귀한 하루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매일 주어지니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적인 돌보심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과 계약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자는 동안에 내 심장 꼭 뛰게 해주세요. 계약하신 분이 있어요? 보증서 받은 분 있냐고요. 아무도 그런 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에도 심장 뛰게 하셨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피를 돌리셨어요. 피. 우리 몸의 모세혈관까지 그 핏줄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궁금하면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핏줄이 굉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에도 몸 곳곳에 피 돌리고 여러분들이 자는 동안에도 숨을 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숨 쉬는 거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하루에도 숨 한 번 심장이 뛰지만 그 숨 한 번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여러분들이 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심장 한 번 뛰게 하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잠을 자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돌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편 5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내가 건강하니까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살만하니까 다시 깨어난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으니까 내가 깨어났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저 태양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뭐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공기 없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게 필요한데 또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태양 필요하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아무데나 있고 지 맘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제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지구와 조화를 이루면서 매일 움직여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쌀, 그 쌀 한 톨도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보면서 사는 그 산천 초목들, 나무들, 풀들, 들에 핀 뭐 들국화 하나조차도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내 힘이다, 내 능력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내가 존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하루도 은혜이고 하루를 사는 것도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매일 주원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1년 전에도 있었고 이렇게 매일매일 주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초성이죠. 이렇게 하루가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하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는 그저 그런 하루가 아니에요. 천금보다 귀한 하루입니다. 가치와 가격이 일반적으로 같이 나가죠. 가치. 가치가 있으면 가격을 더 줘야 되죠. 가치 있는 건 그래서 가격이 더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꼭 그런 게. 가치 있다고 반드시 가격을 더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 우리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것들 한번 봐보세요. 풍성히 주셨습니다. 풍성히 주셨고 공짜로 거저 주셨습니다. 마음껏 누리면서 살도록 합니다. 그 중에 하나 공기 봐보세요. 꼭 필요한데 공짜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마음껏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공짜지만 공기가 가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천금보다 귀한 거예요. 공짜로 사용하니까 이제 한번 가격을 한번 먹여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데 공기 마시는 값으로 천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으실래요? 지불하고 평생 사실래요? 예? 그냥 죽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빌려 살아도 지불하고 공기 마시면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을 좀 더 올려봅시다. 평생 공기를 사용하는 대가 1억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죽으시려고요? 어떻게 하든 마련해서 지불하고 사용해야죠. 그럼 가격을 좀 더 올려볼게요. 만약에 1000억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죽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도 많겠지만 나한테 만약에 있다 그러면 1000억이라도 지불하고 공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값없이 주어진다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거저 주어지고 마음껏 누린 거지만 사실 천금보다 귀한 것들이 세상에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말이죠. 하루가 그렇습니다.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그렇다고 그저 그런 하루가 아닙니다. 천금보다 귀한 하루인 거죠.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건강하게 내 발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고 또 취미생활도 하고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하고 그런데 실상은요 이것이 평범하지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서울대 교수이자 수필가였던 장영희 교수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 삶이 기적이란 소리죠.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암투병을 하면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꼼짝을 할 수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대소변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병상에 있는데 바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모습이 밖에 보이는 거예요. 창문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알까? 자신이 지금 딛고 서 있는 그 일상이 병실에 누워있는 나에게는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적었어요. 건강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죠. 내가 걷고 집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 평범한 일상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병에

저로서 병상에서 꼼짝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당연한 일상이 이제 천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미국 신경과 의사였던 폴 카라니티, 그도 36세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병투병을 하면서 이제 쓴 책이 있어요. 숨결이 바람이 될 때, 숨결이

그녀의 간절한 소망은 어린 딸과 함께 집에서 예전처럼 하루를 다시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천재 의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명성도 없고 벌써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죽을 병이 들어서 병상에서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자신에게 더 귀한 것은 명성도 아니고 더 많은 돈도 아닌 거예요. 평범하게 가족들과 살았던 그 일상이 너무나 그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평범한 일상이 실상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선물입니다. 매일 걸었던 그 길, 여러분들이 오늘 또 어떤 분은 걸어서 오고 어떤 분은 차를 타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왔던 그 길,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걸어보고 싶은 그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매일 먹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근데 그 식사가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앉아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에요. 때로는 지루하게 하루를 살잖아요. 직장생활하면서 피곤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 때도 있어요. 또 무료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가끔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갔던 내가 지루했던 그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죠, 전 재산을 죽어도 살 수 없는 기적 같은 날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면서 귀하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귀하게 사는 게 어떤 것일까?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그 하루를 귀하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귀한 것인가? 감사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인은 결심하고 작정한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겠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겠다고 하는가? 이 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하라는 히브리어는 아사입니다. 아사는 만들다, 만들어서 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그런 거죠. 내가 모든 게 잘 풀려서 내 뜻대로 돼서 짜증난 일이 없어서 이 날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오늘 나에게 주셨다는 거, 이 날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해서 준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죠. 하나님 그렇게 주시면서 원하는 게 뭐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우울을 내 삶 가운데 채우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있는 말씀 잘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 기도하면서 사는 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물론 위대한 일도 해야죠. 그러나 그 전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꼭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이날 하나님이 정하셔서 주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 시인처럼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간 것들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이미 끝났잖아요. 안 되고 끝난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투자했는데 큰 손해 봤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업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미 그것도 지나간 거예요. 어젯밤 무더워서 잠을 못 잤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미 다 지나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잘 자시겠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이고 끝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짜증하고, 그래서 그 아픔으로 힘듦으로 오늘을 채워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을 망치는 거고

내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말이죠, 사단이 완전히 원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오늘을 망치고 내 인생을 망치도록 하는 거, 불행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서 5장 말씀이죠. 아낀다는 것은 단지 시간을 절약하고 스케줄을 잘 짜서 살라 이런 의미보다 더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끼라는 헬라어는 에바 고라조마입니다. 에바 고라조마, 이 말은 사서 그것을 구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노예가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구원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바 고라조마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뭐예요? 원망과 우울과 짜증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노예 생활을 하지 말고 그것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짜증난 시간부터 구원하라. 분노한 시간부터 구원하라.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살라. 그게 바로 시간을 아끼는 거라고 오늘적인 의미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끝난 일 가지고 아픔과 속상함으로 채우지 마시고 오늘 시인처럼 결단하세요. 이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날이다. 그러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한마디 했어요. 자존심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건 가지고 하루를 망치면 안 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 어떤 결심에 나오는 식구입니다. 마음이 아플 때 아픈 문신을 남기지 말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시시비비를 가리느나 시간을 소모하지 말자. 진실은 언젠가 스스로 말할 테니까. 여러분도요, 이혜인 수녀처럼 결심해야 됩니다. 어떤 이가 아프게 할 때 그 아픔을 마음에 자꾸 문신처럼 새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심해야 돼요. 내가 새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누가 한마디 하고 자존심 건들면 그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합니다. 마음에 막 어둠을 채워요. 그리고 그 채우면 어떻게 돼요? 막 어둠이 막 스물스물 올라오면 상태가 안 좋잖아요, 마음의 상태. 그러면 또 집에 돌아와서 내 사랑하는 존재들에게 막 내 기분 나쁨을 막 이렇게 전염병처럼 막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막 힘들어하도록.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그 일을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일도 모레도 막 리마인드 하면서 속상해 합니다. 그래서 잠시 있었던 그 사건 가지고 하루를 망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기분 나쁜 감정을 표출하고 내 어둠을 막 이렇게 어둠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거 맞죠? 경제학에 매몰 비용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비용이 지출됐는데 회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된 비용이 아까워서 비합리적인 투자를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손해를 보는 거, 이걸 매몰 비용 오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는 86,400초입니다. 근데 누가 아침에 10초 동안 나를 불쾌하게 한 거예요. 근데 10초 때문에 이제 10초만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몇 초가 남은 거예요, 하루? 86,390초 남았죠. 근데 그 10초, 아침에 일어났던 그 10초 때문에 나머지 86,390초를 속상함 가운데, 기분 나쁨 가운데 살면서 망친다면 바보 같은 일 아닙니까?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에요. 찬란한 하루, 그 하루를 망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주인을, 나를 속상한 그 일이 내 주인이 되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내 주인이 되면 되겠냐고. 내 하루의 주인은 그 하루를 주신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세윤 순유처럼, 이혜인 순처럼 결심하셔야 돼요. 나를 아프게 한 그 사건 내 마음에 새기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는 그저 그런 하루가 아니에요. 천금보다 귀한 겁니다. 그러니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잠시 일어나는 안 좋은 일 때문에 찬란한 하루를 어둠으로 만들지 마시고

헌신처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았던 하루 이 땅에 사라지죠. 그 하루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끝나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도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세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하루를 영원한 세상에 상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누구도 외 없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에서는 각각 자기 몸으로 행했던 그것을 따라 받는다는 겁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선한 대로, 악을 행한 사람은 악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산 하루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했던 일도, 섬겼던 일도, 선한 일도 어떤 사람 모를 수도 있고 또 알더라도 잊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세요. 영원한 천국에서 선악간에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0장에도 최후 심판에 대한 장면이 기록되죠. 2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무론대서하고 그 심판대 앞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요한계시록 20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책에 기록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산 하루는 세상에서 끝나지만 영원한 세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영원한 세상에서 상이 되도록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작은 사랑이라도 베푸세요. 작은 사랑이라도. 작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그거라도 섬기세요. 그거라도.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시죠.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위대한 거, 큰 것을 뭐 베푼 게 아니에요. 작은 자. 사람들이 무시해도 좋은, 흔히 하는 말로 별 볼 일 없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물을 데워서 준 것도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 준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일도 천국에서는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세요. 따뜻하게. 덕이 되고 사랑이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잖아요. 말 한마디. 그리고 나는 해버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도 기억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그 사소한 말, 따뜻한 한마디, 배려 깊은 그 한마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심코 했던 악한 말들, 그 말에 대해서도 신문을 받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짜증낸 거예요. 그리고 시간 흐르고 잊어버렸어요. 나도 있고 그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한마디 쏘아붙인 거예요. 너 왜 그따구로 살아? 그리고 역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나는. 근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무심코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상처가 됐어요. 아픔이 되고. 그러면 그 무익한 말조차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심판날에 그 말조차도, 나도 기억하지 못한 그 말조차도 기억하시고 그 말에 대해서 신문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가 했던 말, 나도 기억하지 못한 그런 말들. 그게 사랑했던 말일 수도 있고 화가 나서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그 말들조차도 선악간에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영원한 세상에서 상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0: 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신 오늘 하루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저 그런 하루가 아니라 내 인생을 채워가는 천금보다 귀한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세상에서는 상을 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하루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양고략교회 양동복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1-791-1150번 지역번호 061-791-1150 광양고략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살인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 직접 피를 흘리지 않아도 이웃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피 흘린 살인과 같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라가는 멍청한 자, 머리가 텅 빈 자라는 뜻의 욕설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말로써 사람을 죽이는 일도 살인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농은 헬라어 모로스인데요. 이는 신앙심이 없는, 불신하는 이라는 뜻으로 당시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상대방을 심판받을 자로 함부로 정죄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살인자로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썸머 스페셜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10계명 중 제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명령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제6계명의 근본 정신은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생명의 존엄성을 앞세우는 명령인데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자신의 생명뿐이 아니라 남의 생명도 보존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명령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에게 한 번도 분노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계속적인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끝까지 화목의 중보자로 하나님과 온 세상을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금령에는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염려는 자기를 찔러 죽이는 가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하지요. 염려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인데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살인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모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며 사랑이 생명을 지키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화해를 통해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갈등과 분노를 극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매일을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 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1: 이사야 제 1장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2: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3: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2: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3: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2: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3: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0: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진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지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1: 제2장. 아모스의 아들 나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제3장. 보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0: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1: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0: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1: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드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0: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2: 제4장.
0: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3: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0: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2: 제5장.
0: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1: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0: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0: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1: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간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0: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히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2: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0: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찰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3: 제6장.
0: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1: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0: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해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1: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0: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1: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0: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1: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0: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1: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순이나무가 비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 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밤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처음으로 낯선 땅 앞에 서게 됩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뒤로 물러가고 알 수 없는 길이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담대함의 근거를 이렇게 덧붙이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을, 오른팔을 붙잡고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그 든든한 동행을 함께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파페라 트리오 히스프렌즈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Look, don't be afraid 띄워드렸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월요일 저녁 밤, 월요일 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지만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찬양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곡의 찬송가 이어드립니다. 강찬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리고 김도현이 부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찬양 두곡 함께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김도연이 불렀고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강찬 목사님의 찬송가였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든든한 약속의 말씀.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셨고 내일도 함께 걸을 것이라 약속하셨음을 믿기에 오늘 이 저녁도 오늘 이 밤도 평안 가운데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리의 음성으로 들려드릴게요. 나의 갈길다 가도록.

네, 주리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그리고 히스킹덤 뮤직의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띄워드렸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 팀 로고십의 너 두려워 말라, 시편 42편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불심판으로 타거나 무너지지 않을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인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우리 집의 기초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주날개 및 호산나 싱어즈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아이빅 밴드의 이 몸의 소망부행가 그리고 드림의 쉼표 함께 듣고 오셨어요. 바울은 성도의 삶을 집을 세우는 일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집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불심판을 받았을 때 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 집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바울은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생명을 따라 달려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투마리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안혜정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옳은 길 따르라의 얘기를 홀림팩트 찬송이었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주어진 오늘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기준을 두고 생명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반석 위에 그리고 칼레 콜린스의 주의 음성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991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앞길에도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길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고성아의 위로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이 이 찬양을 통해 전달되길, 또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조수아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사는 또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이 방송 청취하시면서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보내주신 문자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16 극동방송 나라 사랑 축제. 올해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 체육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 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까지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 나라사랑축제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의 9750번으로 축제, 축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 보내드립니다. 복음 70년, 700명의 찬양, 하나된 대한민국의 꿈. 201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행동에 돈과 인간의 행복관계에 대한 연구가 실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돈으로 연봉이 약 1억 원이 될 때까지는 삶의 행복도가 정

미래했는데요. 그런데 1억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연봉이 늘어도 삶의 행복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재물의 복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많은 재물의 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올바로 흘려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1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수준 높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성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돈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편 116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건 많은데 막상 갚으려고 하면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단한 걸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은 그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곡으로는 브랜든 레이크의 Gratitude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할때 우리는 자꾸 그럴듯한 걸 준비하려고 하죠. 빈손으로 가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이 들고 간 잔은 자기가 채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걸 그냥 들어올린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감사도 똑같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억지로 짜낸 게 아니라 먼저 받았으니까 나오는 것을 드리면 되는 게 아닌가. 드릴 게 없어서 부끄러운 날에도 받은 것 하나 들고 감사합니다 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강명식의 승리, 빨간약의 하늘 소망, 먼슬리 싸움의 시편 13편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어진 노래들도 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Sam Ok의 Beautiful People, 그리고 Common Gathering의 Make a Way, Michael W. Smith의 Here I Bow까지 들려드렸습니다. 3943번님께서 샬롬네 선곡표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예, 그러시면서 야간 배송을 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곡들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야간 배송을 하면서. 제 후배도 보니까는 그런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찬양도 듣고 한다고 하는데, 예, 이분도 그러신 것 같네요. 8858번님은 자기 전에 묵상을 위해 라디오를 켭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방송을 들으신다는 얘기인데, 그 묵상을 위해서 저희 방송이 잘 쓰여지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더 좋은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기도하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베에서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영훈의 양의 노래, 빈들의 복을 받기를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자비와 양선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비는 곧 인자하심, 인애로움, 또 은혜로움, 긍휼하심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도 긍휼의 감정으로 영어로 번역될 때는 사랑, 러브로 호칭되었습니다. 자비는 인애라는 단어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자비와 인애, 은혜, 또 사랑이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를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나눠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여 친절을 베푸는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자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조준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장윤영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 두 곡 모두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자비, 인애, 또 은혜 생각하면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 찬양이 흐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면서 야, 이 찬양을 앞으로 더 자주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게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1069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테마가 있어서요.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잠시 듣고 싶은 찬양은 서머 스페셜 이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양선, 이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이고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자비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양손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던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요. 아픈 자를 고쳐주기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사역으로 또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 자비와 양선입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자비롭다. 자비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보배와 같은 단어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자비, 그 자비가 우리 마음에도 깊이 심겨지고요.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면 언제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요.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주변에 계신 분들을 사랑으로 품고 자비를 베풀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베스데이의 새 황금문이라는 책에는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 세계의 좁은 문을 지난 뒤 말하라는 것인데요. 첫째, 그것은 사실인가? 둘째, 그것은 필요한 이야기인가? 셋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무익한 말은 심판의 대상이며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말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죠.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성결과 화평, 관용과 사랑으로 말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소진영의 사랑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웅재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 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히즈윌의 사랑 그 좁은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박진희의 내 맘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여서 포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쿠스틱 찬송가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팻 분의 Jesus is Lor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내 주를 가까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지명연의 오신실 하신 주 디워드리고요. 예수 기프티에 대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어제 7월 27일은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전쟁이 중단된 휴전협정 체결일입니다. 남과 북, 이 민족의 비극이 3년 동안에 전쟁이 멈췄던 날,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라 잠시 전쟁을 중단합시다 라고 휴전협정을 맺은 지 올해로 벌써 73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남과 북은 서로 남남처럼 각자 삶을 살아냈고, 대한민국은 10대, 이제는 7, 8대 강국으로 발돋움한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나 무기 개발에 열중하다 보니까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문제점,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겠지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려야 할 때가 빨리 와야 합니다. 그렇게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고 전쟁의 총성이 아니라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기를, 그렇게 오늘도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어요.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전해드렸습니다. 전쟁을 일으켜놓고도 스스로 승리자라 외치는 이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침묵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진실을 마주하게 하시고 거짓의 역사를 걷어내게 하옵소서. 진정한 승리는 총칼이 아닌 복음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평화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과 또 정보로 남북한 성도님들에게는 복음 통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몰래 듣고 계신 또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 방송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밤 주님과 만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면서 복음 통일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따르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북한을 떠나 이곳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신 한 분의 신앙 간증 잠시 후에 전해드릴 거고요.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북방정문 PD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 간증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볼 분은 탈북민 인권단체로 또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수아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감자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대홍단이라는 지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가장 춥고 오지인 산골에서 태어난 김수아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하나님이 김수아 대표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 제가 하나님 저를 구하셨을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나 너무 좋은데 하나님 꼭 저를 붙잡아야 돼요? 조금 놀다 가면 안 돼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진짜 신의 도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저는 한국에 못 왔습니다. 이런 걸 보고 배은망덕이라고 하겠죠. 네. 저는 사실 북한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서 보위부에 신고하자라는 해설 방송을 했었습니다. 뭐 그게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계급상으로는 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그런 일은 또 누구나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중요했었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배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받겠다고요. 네, 정말 제가 충성에 어영납할 수도 아니지만 마이크를 잡고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고 있지만 이들은 해외에 가면 피가 뽑히고 살이 찢기는 마냥을 감행당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못 먹고 못 살더라도 인간의 자존심은 지키고 살자. 중국에 가서 그렇게 학대를 받고 여성으로서의 정말 수치심을 느낀다는데 내가 꼭 거길 가야 되겠어? 라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에게 일이 닥쳤죠. 저희 언니가 먼저 가족들을 데리고 탈북을 했습니다. 저에게 얘기도 안 하고 아닌 밤중에. 네, 정말 그 도시에서의 그 사람들은 확실히 시골보다는 많이 개화가 된 것 같아요. 뭐 한국 드라마의 영향일지 아니면 그 어떤 국경으로 통해서 그 누구의 브로커에 의해서일지. 그래서 언니가 먼저 가족과 탈북을 했는데요. 북한에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것뿐이잖아요. 뭐 이한영입니까? 북한을 팔아넘기겠답니까? 누가의 임무를 받고 뭐 김정은이 뭐 테러하겠답니까? 저희 언니네가 다시 북송돼서 북한을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살고 싶거든요. 남들처럼 사과 먹고 싶고요. 사탕 먹고 싶고 백미밥에 계란 후라이 얹어 먹고 싶은 게 서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아이들을, 너네 이거 가는 거 잘못됐어. 내가 뭐 나중에 너희들에게 흰쌀밥을 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 얼리고 달래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때려서 저희 형부가 이마가 함몰되고 턱이 떨어져 나가서 정말 나와서 얼마 못 살고. 근데 그게 또 왜 더구나 그랬던가 하면요. 가족 탈북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누군가가 한 자리 꿰차려고. 북한도 동아줄 잘 잡으면 또 권력줄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멋지게 매를 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발단이 됐습니다. 반항심이 됐죠. 그래서 무조건 가자. 언니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8개월을 아예 완전 버텼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자존심은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고 그래 가다가 죽더라도. 왜냐하면요, 탈북은 성공한다는 확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약을 넣고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었습니다. 정말 많이 쟀죠. 3년을 준비했습니다. 브로커를 찾는다는 거요. 정말 태평양에서 거래 찾기다. 풀숲에 떨어진 바

을 찾기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정말 어떻게 눈빛을 보고 알겠습니까? 물어봐서 알겠습니까? 나를 중국에 보내주시겠습니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름아름 눈치껏 보고 탐문하고 해서 브로커를 통하게 됐고, 3년 만에 저희가 드디어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압록강이요, 사실 넓지 않습니다. 상류라서 저희가 이게 강 백두산 밑으로 넘었거든요. 그리고 10월에 백두산은 눈이 정갱이까지 옵니다. 정말 그렇게 추운 혹한의 추위에 저희가 마음을 먹고 압록강에 들어서서 강을 건넜는데요. 너무도 속상하게 거기서 중국 군인들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3일 동안 브로커를 못 찾아서 백두산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살때늘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 죽으면 말지 뭐 다음 생에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진짜 입버릇처럼 했어요. 근데 진짜로 죽으려니까 너무도 속상한 거예요. 죽겠다 싶으니까요. 그리고 딸내미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찰나에 중국 군인들이 저희를 덮쳐서, 그래서 아이를 은폐시키고 뛴다라고 뛰었는데 아이의 발자국을 보고 저희 아이와 언니를 잡아갔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울었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울면서 다시 큰 길에 나와서 그 아이가 간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나도 북송돼서 내 딸아이와 같이 살아야지. 내가 딸을 두고 어디 가서 혼자 잘살수 있을까 싶어서 따라갔는데요. 새까만 중국 승용차 뭐 이런 차가 한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적하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저희 딸을 데리고 지금 잡혀갔고요. 제가 적하를 데리고 지금 살아남았는데, 적하애하고 둘이서 이게 참 뭘까요, 여러분? 살려는 인간의 의지일까요?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차에. 그랬더니 차 세우고 창유리가 쫙 내려오더라고요. 내리더니 중국말로 뭐라 뭐라 하는데, 뭐 하여간 못 알아듣지만 마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차에 태워서 어느 도시에 내려주고 저는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한 60일 만에. 그게 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살자. 그리고 한국 가서 돈 벌어서 아이를 데려가야지. 제가 그때는 그냥 운명처럼만 생각했어요. 아,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딸을 잃어버려야 됐을까? 아, 내가 과연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 어디든 괜찮으니까 그냥 엉덩이 붙이고 딸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그 그분의 도움으로 간 것이 바로 연길에 있는 지하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교회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했습니다. 지하교회. 정말 땅속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네, 정말 그 후레쉬기 불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막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왜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지하에서 음모를 꾸미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만 하고 갔는데, 그냥 아파트인 거예요. 네, 아파트에서 그 선교사분이 되게 예쁘게 생겼었어요. 여성분 두 분이 그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왔냐, 언제 넘어왔냐 얘기를 하다가, 딸을 잃은 엄마가 어떻겠어요. 그냥 물이 한강, 눈물이 그냥 한강물인 거예요.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냥 울면서 딸을 잃어버렸다, 백두산에서. 그리고 나만 살아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우리 그 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신 선배님들 그분들 다 오라고 하고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수아 씨가 살아서 여기 온 것은 하느님의 역사라고, 하느님이 뜻일 거라고, 꼭 살아서 하느님 따라 묵묵히 걸어서 한국까지 가고 딸과 만나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저희 순서가 돼서 버스를 타고 오게 됐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 그날이 11월 7일이었는데 저희 딸아이 생일이었습니다. 딸아이 생일날 밥 한 그릇 못 해주고 생사도 모르고 한국으로 또 나오려니 정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그분이 또 저희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배워줬어요. 가면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걸어라, 딴 생각하지 말고 이 노래만 불러라. 내일은 난 몰라요. 다 아시죠, 우리 여러분? 정말 버스에 앉아서도요, 두 손 꼭 잡고, 정말 중국 경찰들이 올라와서 막 검열할 때도요, 저는 진짜 내일은 모른다, 저는 그냥 하느님에게 제 운명을 맡겼다라고 하면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참 인간이 못됐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느님밖에 없다라고. 네,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조금 놀다 갈게요 라고 하고, 참 이래도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막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 좀 걸렸었어요. 한국에 연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왔는지가 좀 되게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 기간에 저희 딸내미가 온 겁니다.

0: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겠죠, 그죠? 네,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이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정말 딸이 어려운다는 것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국정원 조사 기관에서 지금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가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왔는데요. 저기서 줄을 서서 새로 들어온 애들이 이렇게 쫙 걸어오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딸내미가 저를 먼저 알아보고 엄마 엄마 소리를 지르는. 아, 꿈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 진짜 저희는, 그래도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매개체, 대한민국이라는 바다가 있어서 저희 탈북민들이 정말 중국에서, 몽골에서, 베트남에서 다 찾아와서 온 가족이 여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말 예전에 뭐 평양도 그랬지만 여기 서울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신의가 깊으신 분들이 계시는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성장해서 또 저희가 잘 사는 이런 날이 왔다라고, 네, 생각이 돼서 너무 짠한 것 같습니다. 저희 탈북 너무 잘했죠? 네, 북한에 있는 저희 친구들, 그들 보고는 죽을 때까지 붉은기 지키자고 소리 지르고 저가 먼저 왔지만, 그들이 저의 이 마이크를 잡고 정말 저희 진심을 듣는다면은, 네, 그들도 언제든지 저를 따라서, 아니면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북한에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그들과 함께 내 네,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뵈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으면서 사실 북한에 선교하신다고 성경책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저 마음속으로는 참 이상한 분들이라고 봤거든요. 북한에, 아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멋이 뭐 쇠기 있어 들어가냐? 그냥 박으면 들어가지. 그래도 너무 무모하신 거 아니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북한이 어떤 땅인데 여기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시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한분한 분이 그 사명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네, 정말 저 북한에 닿아서, 북한 동포여, 저것만 기다려줘라. 네, 우리가 꼭갈 것이다 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 하나님께서 김수아 대표님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요? 또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김수아 대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많은 탈북민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신 또 베푸신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곁에서 만나신다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품어 주시면 좋겠네요.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헌신해오고 섬겼던 이 열매들의 간증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분의 간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모든 군사적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60개국에 새로운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조선협력의 성과를 협약이 아닌 실제 건조한 선박 숫자로 평가하겠다며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서울대와 엔비디아가 아시아 최초의 피지컬 인공지능 공동 연구 거점 구축을 추진합니다. 조선일보는 대만이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육성한 드론 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에 성공하며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임윤찬이 KBS 교향악단 창단 70주년 무대에서 스승과 제자로 호흡을 맞추며 감동적인 협연을 선보였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쌀값이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북중 무역 확대 영향으로 환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의 최정예 정보기술 인력들이 중앙은행 등을 해킹해 가상화폐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어진 공습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 전면전 당시 실시했던 장대한 분노 작전보다 더 큰 공격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이스라엘도 즉시 작전에 합류할 수 있지만 미국은 독자적으로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며 지금은 합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아울러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다시 공격할 경우 후티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이란에도 강력한 군사적 응징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은 이란과의 전쟁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으며 상원도 관련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협상을 병행하는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됐으며 지난 2월 법원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자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가 즉시 시행됐습니다. 미국은 대상 국가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아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미국 수입품의 99%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에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미국과 별도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들은 기존 최혜국 관세와 합산해 총 관세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구조적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 추가 301조 관세도 예고돼 있어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대미 관세 상한인 15%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각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체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세계 교역 환경과 각국의 통상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앞으로 한미 조선협력의 성과는 양국이 함께 미국에서 실제로 건조한 선박수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세계적인 조선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규제 장벽이 생기면 상무부가 직접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생산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조선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한미조선협력센터는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 양성, 연구개발, 기술 교류, 기업 간 투자 협력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양국 기업과 기관이 조선

공급망과 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업무협약 15건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한미조선협력을 실제 선박 건조 성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양국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엔비디아가 로봇과 제조, 의료 분야 등에 활용되는 피지컬 인공지능, 즉 실제 기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움직이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협력은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 아시아 최초의 피지컬 인공지능 공동 연구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측은 공동 연구 개발은 물론 연구자와 학생 교류도 추진하며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와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력은 지난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서울대 방문 이후 본격화됐고 엔비디아는 앞서 서울대 기계공학부에 인공지능 개발 장비를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 협력도 추진해왔습니다. 서울대는 로봇과 의료, 기계공학, 센서 등 다양한 연구 역량을 갖춘 종합대학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피지컬 인공지능 연구를 이끌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공동연구를 통해 로봇과 첨단 제조, 의료기기 등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 육성한 드론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6월 대만에서 군사용 드론 3,260대를 약 700억 원에 구매했으며 그동안 주로 사용해온 중국산 대신 대만산을 선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소형 드론의 군사적 중요성이 커지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드론 산업 육성에 나섰고 오는 2030년까지 월간 생산 능력을 현재의 6배가 넘는 10만 대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방산기업들과 협력해 미국은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을, 대만은 핵심 부품 생산을 맡는 방식으로 군사용 드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드론 완제품 수출도 빠르게 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미국 국방부도 대만산 군사용 드론을 구매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무기 중심의 방산에 강점을 가진 한국도 드론 분야의 자체 공급망과 핵심 기술 확보를 서둘러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그의 제자 임윤찬이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KBS 교향악단 창단 70주년 특별연주회에서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제10번을 연주하며 정교한 호흡과 섬세한 표현으로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임윤찬은 13살 때부터 손민수에게 지도를 받아왔고 손민수가 미국 뉴 잉글랜드 음악원 교수로 부임한 뒤에는 학교를 옮겨 계속 사사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한 대의 피아노에 나란히 앉아 바흐의 칸타타를 앙코르곡으로 연주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는데요. 이번 연주회는 KBS 교향악단 창단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 공연으로 일본 출신 지휘자 스즈키 마사토가 모차르트와 드보르자크의 작품을 지휘하며 교향악단의 완성도 높은 연주를 이끌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서 음악으로 교감하는 모습은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쌀값이 다시 크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일 평양에서는 쌀 1kg이 북한 돈 4만 원에 거래됐으며 시리즈와 해산에서도 모두 4만 원을 웃돌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옥수수 가격도 최근 2주 사이 20% 넘게 오르는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북중무역에서 기계설비와 건설자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곡물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곡물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중 교역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무역 결제에 필요한 달러와 위안화 수요도 증가해 시장 환율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접경 지역에서는 위안화 환율 상승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환율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식용유와 밀가루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활필수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최정예 정보기술 인력들이 조선중앙은행과 대외무역은행의 전산망을 해킹해 국가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직의 주동자는 정찰정보총국 산하 사이버부대 출신 제대 군인들로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양이과대학 출신 정보기술 인력들을 규합해 조직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해킹으로 확보한 자금을 해외 가상화폐 지갑으로 분산 이체한 뒤 중국 브로커와 국경지역 조직을 통해 달러와 위안화로 환전하며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국가정보국은 금융거래 과정의 이상 징후와 해외 접속 기록을 포착해 비밀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2일 평양의 한 은신처를 급습해 관련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이후 북한 당국은 중앙은행과 대외무역은행의 전산시설 경계를 강화하고 전파 탐지 장비를 동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으며 정찰정보총국과 과학기술 분야 간부들 사이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내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당국은 금융기관 보안 점검과 내부 감시를 강화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북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남한의 수도권은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서울과 인천, 수원은 오전부터 내리던 비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과 수원 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과 수원이 32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도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속초와 강릉, 동해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강릉과 동해 26도, 속초 24도, 낮 최고기온은 동해 34도, 강릉 33도, 속초 32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대체로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포항과 울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구미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이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과 울진 25도, 구미 24도, 낮 최고기온은 포항 36도, 구미 35도, 울진 31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진남포에서만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진남포 25도, 삭주 24도, 강계 22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와 강계 31도, 진남포 30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신계는 오전에 한때, 해주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에서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와 개성 신계 25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 신계 모두 31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함흥과 북청, 원산, 고성,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장진에서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4도, 함흥 23도, 성진 2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 32도, 북청과 청진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제주도는 대체로

0: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파도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4820 성도님께서 이런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하지 않고 서로를 축복하며 다시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정전협정일이었다라는 어제 그리고 오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북녘의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하나 될 그날을 꿈꿔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날에 속해 오기를 또 같은 마음으로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은혜의 사연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 가운데, 또 그리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탈북 과정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들, 특별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 보내주시는 그런 사연 하나하나가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저희가 큰 도움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은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청렴한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귀한 꽃씨를 전국에 뿌리며 이렇게 명령했다고 해요. 1년 뒤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노라. 1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화분을 들고는 왕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한 소년이 울면서 빈 화분을 들고 왔죠. 아무리 물을 주고 노력해도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쁜 아이라서 벌을 받았나 봐요, 라면서 말이죠. 왕은 빈 화분을 들고 온 이 소년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1년 전 내가 나누어준 꽃씨는 다 죽은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상에 눈이 멀어 다들 거짓말을 했지만 끝까지 정직했던 이 소년이야말로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소명이라는 귀한 꽃씨를 하나씩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꽃씨는 겸손과 정직으로 주님만 믿기만 한다면 반드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씨라고 하죠. 존재만으로도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꽃처럼 소명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크고 깨끗한 화분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겸손과 정직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인의와 성실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여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악을 피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문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살 때부터 결핵성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죠. 온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는데 이 아이가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집안 계단조차 오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우려의 말을 전해둡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처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처를 너는 별로 만들 수 있다. Turn your scar into star.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은 아들은 학교에 못 가도 침대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자라서 영국 최고 의과대학에 들어가 세계적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됩니다.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국제외과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기사 자기를 수여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서 해리 플랫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플랫 박사는 지금도 영국에서 Scar into Star, 별이 된 상처라는 격언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곧 강함이라 그랬어.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족속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신데 그 여인에게는 냉정하게 왜 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그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한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 들린 딸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경험하고 북한에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 나오셨다가 중국에서 그렇게 20년, 약 2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시고 아 나는 남은 이 여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내야겠다. 한국행을 결단한 자매님이신데요. 그렇게 한국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근데 한국행을 결정하기에 있어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신 분은 거의 못 봤어요.
0: 그래요?
1: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0: 네.
1: 어떻게 처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건가요?
0: 처음에 하나님을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가족이 없고 친척이 없고 저 외로이고 혼자가 있으니까 마음에 무엇인가 우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네.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빌었어요. 남들이 안 보이는 데서 그래서 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처음에 모르고 북한에서 그래서 하느님이라 하니까 그래서 하느님 날 도와주세요. 이름에 빌었어요. 처음에는.
1: 신적 존재에게 예. 뭔가 기도를 예. 하셨군요.
0: 그 가정이 조금 너무 힘드니까 살기가 예. 힘드니까 남편도 그 환자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그 힘들 때마다 그때는 처음에는 그 모르고 그래서 빌었죠.
1: 네.
0: 아, 빌다가 그다음에 그 저희 친구를 통해서 아 이런 그 한국에는

0: 목회자님인데 이런 설교를 잘하신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아, 님 믿지는 못해도 처음에는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어떻게 들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0: 이런 성경책을 주면서 이렇게 책도 보고 한번 이렇게 말씀 설교하는 거 나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1: 휴대폰으로?
0: 휴대폰 그 스마트폰으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니까 나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구나. 에, 그렇지만은 그다음에 들으면 들을수록 아, 그 말이 맞다. 아, 저것이 그 이때까지 내가 비록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다음에 그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뭐인가 이게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아, 이 말씀 맞는데 내 생활하고 비춰볼 때면 이 말씀이 맞는데 이를 맞는다고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아, 이것도 또 아닌데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엔 조금 믿는다기보다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1: 그때
0: 그럴 때는
1: 기억에 나는 성경 구절 있으세요? 설교했던
0: 아, 그때
1: 이런
0: 그
1: 구절인데.
0: 제가 제일 기억에 나는 거는 그때가 그러니까 나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북한 그 탈북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그 성경책에 나오는 룻기
1: 룻기.
0: 예, 룻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룻기도 그 이방민이 아니에요. 그 예, 그 이방민 그
1: 며느리?
0: 예, 며느리가 예, 시엄마가 같이 그러니까 나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렇게
1: 맞아요.
0: 예, 그 떠나서 이렇게 갔다가 그 남편하고 이게 남편들 다 죽지 않아요. 자식들도 죽고.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죽고 그다음에 그두 며느리를 데리고 너네 며느리를 보고 너네 그너갈 길을 가라. 너네 고향으로 가라. 나는 내 고향을 가겠다. 뭐 그러잖아요. 룻기에서. 아, 그러니까 나이 룻기가 시험을 보고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가 같이 이거 어머니 고향을 가겠다. 어머니가 같이 그 고향을 가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는 믿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큰 며느리는 자기 고향을 본갓집으로 돌아가지만은 이륙기가 돌아안 가고 자기 시어머니가 같이 오잖아요. 그걸 제일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북한 탈북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남의 나라 타고 와서 이렇게 남편들을 잃고 그다음에 시어머니가 같이 나는 시어머니를 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가 같이 시어머니 고향에 가서 시어머니를 자기가 끝까지 모시겠다. 뭐 룻기가 아 그런 마음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가 지금도 기억에 이렇게 남는데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치 못한 시어머니를 살기 위해서 나가서 보리 이삭도 죽고 예 그래서 그 보아스도
1: 보아스.
0: 만나고 그러니까 만나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뭐 예, 그런 거 제가 그게가 제일 인상에 남고 거기서 아 저도 아 우리도 같은 예, 탈북자이고 같은 이방민인데 예, 이렇게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끝까지 그 하나님 그 시어머니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거기서 감동됨에 한번 그러니까 나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1: 근데
0: 한번 믿어는 봐야 되겠다
1: 사실
0: 그런
1: 처음에 그렇게
0: 시작했어요.
1: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북한에 계실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하는 교육을 여러 받으셨잖아요.
0: 네, 맞아요.
1: 미국 선교사도 그렇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더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어떻게 딱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와 마음에 쏙쏙 들어오셨을까요?
0: 저는 뭐 진짜 북한에 있을 때는 이런 종교라는 거는 들어도 못 봤어요. 예, 들어도 못 보고 그 들어 못 보다가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종교가 오직 그저 뭐 김일성 주체 사상 뭐 그거밖에 모르죠. 예. 지금도 무슨 김일성의 주체 사상 너무나도 공부해서 그걸 이야기하라면 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나 중국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성경을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았어요. 예. 좀그 쉽진 않았지만은 한몇 년을 이렇게 혼자서 이래 있으니까 마음이 좀 외로운 감도 있고 아 그래갖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친구가 이렇게 목회자님을 소개해 주니까 그 목회자님도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이렇게 후원도 해 주시고 뭐 이러니까 그거 처음에는 그 저희 아들이 다리를 다 다쳐갖고 그때가 제가 막 힘들어서 진짜

0: 다리가 다쳤으니까 불구가 되는 줄 알고 몹시 그 가슴 아파하고 진짜 밤잠은 뭐 이러고 돈 듣고 수술은 당장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지금 막 힘들어 할 때 그래도 이 목회자님이 후원해 준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많이 감동받았어요. 아, 그래서 여기 와서도 보답은 못해도 그래도 감사 인사라도 그 감사합니다 이 말 다섯 마디 하고 싶어갖고 찾았어요.
1: 아, 한국에 오셔서
0: 네 찾았어요.
1: 식빵으로 찾아보시다가 네. 찾으신 거죠.
0: 네, 저는 뭐 그래도 잊지 않고서리 그 몇 년이 진짜 몇 년이 세월이 그러니까 저 아들이가 다친 지 요즘 한 9년 정도가 거의 된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잊지 않고서리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너무나도 감동해하는 거예요. 아, 자기도 다 깜빡 다 잊어버렸는데 그 크지 않은 돈. 진짜 그때 당시를 하면 뭐, 아, 그게가 크진 않다. 아, 그렇지만은, 아, 내가 그걸 잊지 않고 나를 찾아주니까 자기도 다 잊어버리고, 뭐, 그 이름 석자도 다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잊지 않고 찾아주니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 아니, 그렇게 중국에 있을 때 친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성경책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후원도 해주시면서 아들과의 그런 은혜의 시간들, 또 중국에서의 그런 여정들을 보내시고 이곳까지 지금 정착해 오셔서 살아가고 계신데, 지금 중국에서 또 북한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어졌던 분, 그리고 아니면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김영자 자매님께서 또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 자매님이 계셨던, 우리 선생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있는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이 방송을 빌어서 전할 수가 있을까요?
0: 제가 처음에 거기서 성도 생활을 할 때는 진짜 그러니까 조그마한 방에서 그다음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리 모일 때는 진짜 집도 바로 없어서 거기서 이런 식당 그런 곳에서 이 조그만 구석진 곳에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 찬양도 부리고 진짜 가만가만 이렇게 핸드폰으로나 겨우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 듣고 아 그것이 그러니까 아 나도 그때는 언제면 이렇게 마음 놓고 찬양도 부르고 마음 놓고 성경책도 읽고 아 기도도 하고 그럴 때가 있을까 하고 많이 생각은 했어요. 아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 실현됐다고 봐야죠. 저기 꿈이 예, 대한민국에 오니까 나 자유롭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 예, 자기 생각이 나는 것, 제 마음 먹은 대로 할수 있는 것,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 성도님들도 꿈도 다 저와 같다고 생각해요. 예, 그분들도 그래서 진짜 그렇게 공안들이 눈을 피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진짜 하나님이 성령이 더 이마에서 그 중국 땅에서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1: 아멘.
0: 좋겠다고.
1: 지금은 방송을 통해서 밖에 만날 수 없는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인데,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복음 통일, 그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아, 저에게는 이런 선물이 있었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그 간증을,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중국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은혜들을 나눠주셨어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가시는 중에 어떤 선택의 기로들이 또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계시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이었는데요. 찬양 전에 함께 했던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소망과도 같이 남과 북이 우리 주님의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웃으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화요일 이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그 선한 완벽한 그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면서요.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화챔버 콰이어의 찬송 올려드리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했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봅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결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어.
3: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욱이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10대 때부터 우리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네. 지난 시간에 이제 10대 때 극동방송을 처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들으시고, 돌연 아버님께서 이 방송은 위험하다면서 몇 년 후에 갑자기 이 동판이라고 하나요?
3: 네, 그 납땜했죠. 동나투로 이렇게 됐는데 네. 그걸 이렇게 돌릴 수 없게끔 이렇게.
4: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듣지 못하시다가
3: 네.
4: 그래도 방송을 통해 들었던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오늘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의 은혜들과 함께 외화벌이를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접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렇게 5년 전에 이곳에 정착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도 제3국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3: 네.
4: 처음 주파수를 맞추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뭐 몇 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3: 네.
4: 이 방송을 교회 삼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3: 맞죠.
4: 우리 그분들에게 극동방송은 지금 돌이켜보니 이곳에 먼저 온 한 사람으로서 지금 돌이켜보니 네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3: 아, 네. 이제 극동방송은 제가 철없던 저의 어떤 세계관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또 잃을 수 없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준, 기적을 선물해준 그런 거였다. 기적을 선물해준 거였다. 그러니까 모르게 받은 선물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그때 나에게는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4: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조각들이었고
3: 네.
4: 하나하나에 다 기적이었다.
3: 네. 그래서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그때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0: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힘들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것이 많고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아마 거기에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믿조의 본전이라고 찾고 불러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근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성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만
0: 네.
1: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북녘 땅에는.
0: 네.
1: 그런 분들에게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다면
0: 네.
1: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0: 네.
1: 하고 만약 뭐 고향 땅을 직접 가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날도 있겠고 그런 소망을 갖고 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형제님에게 어떤 분인가요?
0: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자면 끝이 없죠. 네, 하나님 없이면 살수 없는 저로서는 하나님은 일단 세상을 만들었고, 예,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하다라는 말로 부족할 만큼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우리 모두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나의 전부인 너무나 좋은 그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우리가 소명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고향의 친구나 가족들이 너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0: 나의 전부이기 전에 우리의 전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창조했기 때문에 나도 보시고 너도 보신다. 예. 네. 단 하나님을 존재만 인정하고 구분한데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응답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뭐 한국에 산다고 해서 잘 들어주고 북한에 산다고 해서 잘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한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다 하나님은 똑같은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부르면 아마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또 우리의 생명력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좀 믿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1: 아멘.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이전에 창조하시고 계획하셔서 보내신
0: 네.
1: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알고 또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또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여쭙고 있거든요. 고향 땅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그리고 외부 정보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은석 형제의 과거의 나에게 할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해외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같은 청년일 수도 있고요. 그 남녀노소 모두에게 할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0: 네, 일단 전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배가 아프면 먹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뭔가 지지할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고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볼때 저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는 사람은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일단 사랑하는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북한 분들은 이제 김씨 일가를 많이 믿지 않습니까? 네, 김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렇게 쭉 세습되는 그 통치 혈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 사상을 믿는데 다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다 깨달았을 겁니다. 단지 그것을 말할 수 없을 뿐이고. 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통치 방식이나 이론적인 것이 다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실례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이 모두 이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마저도 우리 성경에서

0: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계명의 명을 그대로 벗긴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예. 왜냐하면 성경의 다 내용이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 위에 김일성, 김정의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과 고지를 구분하려면 성경을 보면 알고, 또 성경을 볼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찬송을 듣거나 이 방송을 들으면, 아, 모든 것이 진짜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 이 진리가 무엇인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한 생을 살면서 정말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정말 진리를 추구하면서 거짓된 것을 부정할 수 있고 진리를 따르면서 그것을 믿고 살수 있는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고향 땅에서,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아직 가족들도 있으시고 친구들도 있으시잖아요.
0: 네.
1: 전하고 싶은 또 마지막 말씀이 있으실까요?
0: 그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떠할지는 제가 겪어봐서 다 알지만은 또 그들의 심정을 제가 또 어떻게 감히 여기서 알겠습니까? 하지만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 희망이라는 것은 제가 남과 북을 다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저 무슨 소리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될수 있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오늘부터 믿고 따르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고 견디고 잘 살아내면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만날 날이 있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언젠가 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저희가 또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이은석 형제와의 마지막 시간 인사를 드릴 텐데요. 혹시 나누고 싶은 찬양 있으실까요?
0: 아, 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자 지으신 세계는 정말 위대하고, 예,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첫 번째 어떤 다른 삶을, 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빌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찬그 은혜를 남과 북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나눌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구약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응답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종류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 시절 고무장갑이 뚫어져서 못 쓰게 되었는데 그때 딩동하면서 벨소리가 나며 소포 하나가 왔다고 합니다.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그곳에 고무장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즉각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무응답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욕심과 비전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구분하는 것, 나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응답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지만

훗날 깨닫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나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며 바꾸어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단이나 훈련의 과정을 통해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오래 지어져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사항을 제공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지에 교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또 그중 성도님 중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 못 옮기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가급적이면 기존 부지에 교회를 지어서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교회를 짓도록 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좋은 것이나 다른 곳으로 풍성하게 바꾸어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눈앞에 있는 것에 함몰되기보다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주님 주실 은혜 바라보면서 감사로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시거나 혹은 바꾸어 응답해 주시거나 혹은 더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거나 또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응답하시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무응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 역사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급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하다가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에 시험이 들고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거나 나에게 혹은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무지함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못 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의심,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범죄함,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방해를 놓기도 합니다. 기도의 용사 다니엘 같은 경우도 21일 동안 기도응답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돌아서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육신에 붙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단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취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0: 수 있는데요. 이 기도는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스스로 체험해가는 것이요. 스스로 배워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나의 시간과 땀과 눈물을 쏟아야 비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땀과 눈물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의학서적을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상을 많이 해봐야 하는 것처럼 기도의 기술은 계속 연마하고 개발해가며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1시간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것보다 1시간 무릎을 꿇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실행해야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기술이 고도로 성장해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즉각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7도로 예상되고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이지만 우리 발걸음을 밝히 비추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주님 앞에 설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

사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으셨습니까? 새날 새하루 새아침을 날마다 주신

여호와 우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심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이 또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을 시편 기자가 소리 높여 선포했듯이 그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도 이 아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예배로 선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28일 화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마음 다해 먼저 찬양 올려드립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2장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앗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었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2장 17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우리 계속되는 에스겔서 32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2장은 이제 애굽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애굽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았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제 궁극적인 때에 그들을 스올로 끌어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스올이라는 것, 음부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여기 이제 스올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 스올이라는 건 이제 음부이고, 이 음부는 뭐냐?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심판을 받아 떨어지는 곳. 그게 이제 음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겔 본문의 말씀은 장차 애굽이 심판을 받아 어떻게 지옥불로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는지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 죽음 너머를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면 이 땅, 한평생 이 땅에서의 삶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재밌게 지내면 다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너머를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마지막 열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이 절제라는 것은 뭐냐? 나의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살지 않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절제하는 마음과 은사, 열매를 주시느냐? 그것은 성령이 소망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결정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인도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썩을 몸도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때까지 영생을 얻을 그때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이 땅에서의 정욕과 욕심대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사가 바로 이 절제의 은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도 많고 더 즐거운 것도 많고 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막 살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들이 중독이죠. 중독.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절제하지 못하게 만든, 그리고 이 세상은 절제하는 게 그렇게 미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도박도 그렇습니다. 중독에 한번 빠지면 가산을 다 탕진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니까 이 절제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선포하는데, 특별히 그동안 이 유다를 괴롭혔던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갖고 있는가를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보시면 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열두째 해는요, 에스겔 32장 1절에 보면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 이렇게 돼 있죠. 아마도 이것과 비슷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이게 이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 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약 1년 후 정도 됐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 열두째 해라는 건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스겔이 1차 때 포로로 끌려왔던 때였는데 포로로 끌려온 지 열두째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달이 똑같다고 하면 이 앞에 1절부터 17절에 16절에 예언이 있은 후에 약 2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강력해 보이고 지금 유다가 바벨론을 피해서 의지하려고 했던 저 애굽, 저 애굽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슬피 울어라. 왜냐하면 애굽은 지금 껍데기만 남은 호수아비고 그렇게 강력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시선은 이 땅에 늘 재밌는 것들만 쫓아다니다 보면 이 땅에서의 생 너머의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천국의 소망, 지옥의 이 두려움, 이게 우리 안에 이제 각인이 되면 좋은데 새까맣게 잊고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게 다인 것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애굽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들을 그 주변에 애굽이 대단하다고 칭송하던 모든 나라와 함께 전부 다 지하세계로, 음부로, 수월로, 지옥으로 던지겠다는 겁니다.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자, 너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애굽 문명, 애굽 제국의 화려함과 찬란함. 여러분, 애굽이 전성기였을 때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했는지 이 어떤 나라, 어떤 제국보다도 뛰어났다 그럽니다. 그러나 너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려가서, 음부로 내려가서,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자, 할례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똑같이 누울 것이다. 너희들 아무리 이 땅에서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사고 그런다 하더라도 심판받고 결국 음부로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20절에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고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어지고 칼에 엎어지고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그러죠. 21절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울 가운데 말하며 자 같이 지옥에 떨어진 주변 용사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옥에 내려가 보니까 음부에 내려가 보니까 누가 있느냐 22절에 거기에 앗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자 여러분 이 앗수르는 바벨론 이전의 그 지역 오늘날로 하면 이제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은 옛날에 페르시아의 후손이죠. 페르시아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 이전에 앗수르 제국이 그 땅을 지배했었죠. 지금 이제 이 이란이 그렇게 막 꼬장꼬장하고 지금 막 막 끝까지 큰 소리를 떵떵 치는 이유는 사실 자신들이 이 수천 년 문명 제국의 후예라는 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자, 이 앗수르 가보니까 애굽이 가보니까 앗수르 온 무리들 이전에 제국을 떵떵거리며 호령했던 이들이 다 음부에 떨어졌더라는 거죠.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지막 23절에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이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을 맞이할 그곳이 음부 깊은 곳에 있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는 자라라.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막 큰소리치고 겁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던 그들이 전부 다 그 지옥 음부 깊은 곳에 떨어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호령하던 앗수르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보니까 24절에 엘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엘람은 이 바벨론 동쪽에 있던 오늘의 이란 서남부에 있는 셈의 첫째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거기도 한동안 세상을 떵떵거렸던 이들인데 떨어졌더라는 거죠. 26절에 보면 거기에는 메섹과 두발이 있다. 아나톨리아 지역, 오늘날의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거대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9절에 에돔, 우리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봤죠. 30절에는 시돈, 다 강성했던 한때 이름을 날렸던 나라들이 전부 다 거기에 누워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 이 땅에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칼을 휘둘렀는데 칼 갖고 음부에 갈 수 없죠. 공수래 공수갑니다. 다 놓고 결국은 내려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31절에 바로가 음부에 떨어졌는데 아니 나같이 그래도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이 제국이 왜 떨어졌느냐? 근데 가서 보니까 아니 나만이 아니라
뭐 주변에 있던 한때 이름 날렸던 아수르, 엘람,

0: 메섹, 두발, 시돈, 에돔 다 떨어졌네요. 그들로 말미암아 31절에 보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나만 떨어져요? 라고 해서 가봤더니 나만 떨어진 게 아닌 거예요. 다 떨어졌네요. 자, 32절에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한동안 쓰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며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도구로 썼지만, 이 바로가 너무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서 자기가 있는 힘,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있는 칼, 자기 건 줄 알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 허락하신 부가 내 부인 줄 알고 마음대로 흥떵망떵하다가 결국은 끝난 겁니다. 자, 이제는 그가 모든 무리와 더불어 32절에 끝에 할례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결국 심판받아 끝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 내 건 줄 알고, 돈 내 건 줄 알고, 다 내 건 줄 알고 착각하죠. 천만에요.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의식이 더 또렷해져야죠. 그럴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걸음이 내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맡기는 행위죠. 우리 인생의 근원, 힘의 근원이 여호와께 있고, 삶을 뛰어넘어 영원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이 닿으면 이 세상처럼 허망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그 하늘 소망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또 재물과 모든 기회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여, 내 인생을, 내 걸음을,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준비할 수 있는 실천력들을 포함합니다. 그런 성도로 이 새벽에 잘 설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라는 반복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이 강대국의 정상에 있던 애굽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죠. 성경은 이 강대국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은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유력한 존재로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동일하게 무력할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할 우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 심판을 기억한다면 세상 사는 동안 흥왕하고 잘 나갈 때에 더욱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의 상을 저축해야 할 우리인 것입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오늘도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7월을 잘 마무리하며 새 달을 준비하시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7월 28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남 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오늘도 더위에 평안하십시오. 샬롬.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를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로 호시탐탐 올라오는 탐심을 이기길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매일 성령 느끼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의 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왜 없인 여길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칭찬에는 인색하면서도 없인 여기는 일에는 놀라울 만큼 빠릅니다. 처음 만난 사람보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더 쉽게 무시하고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을 더 가볍게 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없인 여김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교만에서 비롯되는 영적인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신의 기준을 절대화할 때 다른 사람을 없인 여깁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아들을 만났을 때 사람의 눈에는 장남 엘리압이 왕감으로 가장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새조차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양을 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0: 있다. 학벌이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나이나 경력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업신 여김은 하나님의 기준보다 내 기준을 더 신뢰할 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상대를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 업신 여김이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사람들은 기적보다 출신을 먼저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는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과거의 기억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멀리 있는 사람은 높이 보이면서도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반복이 됩니다. 익숙함이 감사와 존중을 잃어버리면 업신여김은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그가 어려서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을 보고 업신여겼더라.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동만 보았지 그 목동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업신여김은 대부분 잘못된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노예들을 업신여겼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업신여겼으며 바리새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던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멸시하다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업신여기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먼저 낮아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바울은 서로 먼저 존경하기를 힘써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존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혹시 누군가를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미래까지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사람의 과정만 볼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십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은 인물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먼저 과소평가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내가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가장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업신여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참 아름다워라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 통해 풍성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가지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날이 더워지니까 사람들이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때로 약속해놓고 잊어버린 경우가 있지요. 또 약속뿐만 아니라 어디에 잘 두고서 그것을 찾느라고 애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망증이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리는 분은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모해놓고 나서도 내가 왜 이 메모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정말 든든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지혜롭고 명석한 머리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하루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중현급의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미 선택하셨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기도에 관한 수많은 명절을 쓴 토조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구원을 직접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저절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후 관계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종 관계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아닌 반응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반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구원의 감격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기쁨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나의 구원은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공로와 사랑 때문임을 기억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없이 살 수 없네, 바리톤 김병희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병들게 하는 비판, 살리는 비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요즘 연예인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악플이었습니다. 악성 댓글인 거죠. 사실인 것도 있지만 거짓된 험담으로 인해서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도 서로 피차 물고 밀리면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는데요. 거짓된 험담들이 난무하면 공동체가 서로 물고 물리면서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고요. 가정도 나라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론이 분열될 때 보면 항상 이 거짓에 근거한, 허위 사실에 근거한 국론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거짓된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험담하는 장본인이 먼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된 험담을 하려면 먼저 자기 마음이 죽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험담은 험담하는 장본인을 죽인다. 두 번째는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계속 들어주는 사람이죠. 누가 거짓된 험담을 하는데 자꾸 들어주니까 험담을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탈무드의 글귀를 보다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요. 유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심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자꾸 거짓된 험담을 하면 스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뭐 어디든 이 험담이, 거짓된 험담, 허위 사실에 근거한 험담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죽냐면 거짓된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기는 가까이 가야만, 아니면 흉기는 가까이 가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흉기는 사람한테 직접 접촉이 돼야 사람을 해치는데 이 거짓된 험담은 발이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퍼져서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잠언 20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저기서 한담은 사전을 찾아보면 시간이 많아서 한가해서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아예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인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죄는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의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 보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심이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방인의 죄, 불신자의 죄를 말합니다. 또 유대인의 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먼저 믿는 사람들의 죄인 거죠. 유대인의 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의 죄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입니다. 바르게 믿지 않는 죄,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병들게 하는 비판을 삼가해야 합니다. 이방인의 죄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1장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 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방치하시니까 더 이상 관심을 꺼버리니까 나타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 중에 이방인의 죄하고 유대인의 죄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장 29절에도 보면 수군수군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경에 이런 게 있는지 아마 평상시는 지나갔을 텐데요. 수군수군하는 것도 죄입니다. 계속

거짓된 험담으로 수근수근 하는 거죠. 팩트가 아닌 거짓된 걸로 30절에는 비방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이 세운 세계 중심교회였던 유명한 교회죠.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부족함,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래 믿었어.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오늘 본문 2장 1절을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판단은 헬라적인 의미로 보면 크리노입니다. 크리노라고 하는 의미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자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10편 7편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서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판단한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재판장과 같은 태도로 군림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3장 13절에서는 더 무섭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로마교회 성도들이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불신자들, 이방인의 죄는 1절에서 달았는데 2장부터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불신자한테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로마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방심하면 우리의 목구멍이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열린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혀로는 예수를 믿는데도 속임을 일삼고, 더 무서운 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거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방인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2장 3장부터는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찌해서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왜 자꾸 거짓된 비판을 하느냐? 그런데 그 의중이 뭐냐면, 동기가 뭐냐면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서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시작하면서 예배 인도문에 시편 139편을 인용을 한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묘 막측하심이니라. 나도 하나님이 심묘 막측하게 지으셨지만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심묘 막측하게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아니면 가족이든 직장이든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어떤 형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없인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아들, 딸들을 누가 없인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죠? 내 아들이 누군가에게 없인 여김을 당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내 딸이 시집을 갔는데 누군가한테 없인 여김을 받는다,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누군가로부터 없인 여김을 당하면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판단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병들게 하는 비판이었습니다.

자, 왜 병들게 하는 비판이 나왔을까요? 교만입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 는 나. 우월감이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해?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일주일에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세리들은 맨날 저렇게 그러면서 세리들을 향해서 업신 여기는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나는, 우리는 세리들보다는 낫다. 영적 교만과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더 비판하고 있냐면, 그러면 그 비판 속에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그 비판하는 잣대로 누구를 또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사도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요즘 세상 말로 말하는 내로남불인 거죠. 자, 비판의 잣대를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하게 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비판하면서 죄를 지적하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그렇지 않아, 무사한 일에 자기 위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고치지 않고 이방인들만 고쳐라, 그래도 나는 이방인들보다는 낫다, 이런 영적 교만, 영적 우월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늘 다쳤습니다.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병든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에 상처를 주었고 공동체 가운데 피구름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인 거죠. 자기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자꾸 티만 바라보면서 어째서 네 눈 속에 티가 있느냐, 티를 빼내라. 그런데 정작 자기 속에서는 들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천제일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거짓된 험담, 좀 사실이 아닌 거에 기초해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아파하고 병들게 하는 이런 비판이 우리 어천제일교회에서 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살리는 비판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나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나쁜 내용도 부정적인 내용도 더욱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내용도 나쁜 내용인데 어떻게 말하는 억양이나 태도는 더 나쁠까? 이런 아주 설상가상이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분명히 나쁜 내용인데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이런 분이 있어요. 누가 그런 거죠? 분명히 더 쉽게 얘기하면 혼내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고치게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술인 거죠. 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좋은 내용인데도 기분을 확 상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누가 들어도 아름다운 얘기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영 아름다운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금상첨화는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 사람이 하면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화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되는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비판 그 자체를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맨날 비판하지 말고 잘못

하는데도 칭찬만 해야 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비판하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입술을 가진 선지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입속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낼 때 대부분 하나님은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고 죄를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라, 무조건 칭찬만 하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비판을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신약성경도 보면 특별히 사도들도 교회 공동체의 죄를 무섭게 지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두 설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문이 짧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방끈이 짧다 생각했습니다. 항문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예루살렘 거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2장 37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그 비판이 남긴 설교였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설교였습니다.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때 38절에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죄를 지적하고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할 때는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또 한 사람의 설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표적도 민간에 행했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스데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롭고 스데반은 자신의 언어가 아닌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성령의 입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6장 끝머리쯤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더라. 그러면서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끝났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사실에 근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지적이었고 비판이었습니다. 반응이 어떤지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 설교를 들은 다음에는 똑같이 지적을 받았는데도 마음에 찔려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4절에도 보면 회개에 이르게 하라는 거죠. 비판을 하는 목적은,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목적은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일어나서 살리게 하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악한 말을 했던 사람이 선한 말로 바꾸는 거죠. 더러운 말을 했던 사람이 그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는 거죠. 회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죄를 지적해서 달게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는 찔림은 받았지만 이를
갈았습니다.

0: 있습니다. 57절도 5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왜 큰 소리를 질렀을까요? 왜 귀를 막았을까요? 스데반이 계속 설교하니까 스데반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낸 거죠. 귀를 막은 거죠.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돌로 쳐 겁니다. 스데반이 설교하고 나니까 돌아온 것이 뭐였냐면 돌멩이들이었습니다. 그 돌멩이를 맞고 순교하는 거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찔림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죠.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돌멩이를 던질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그 비판 속에 어떤 동기가 담겨 있느냐. 그 비판을 통해서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비판이 있는데 이 절의 핵심은 살리는 비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리는 비판은 어떤 비판일까요? 어떤 분들은 건강한 비판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대안적인 비판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유튜브의 두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여러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이제 한쪽에서는 한국교회를 실다르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왜 저렇게 신랄하게 비판할까? 동기가 뭘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분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이제 한국교회가 망할 것 같고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자꾸 돌멩이를 던지고 싶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소리 속에 교회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에 대한 미움이 있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또 한쪽에 한국교회를 향한 비판의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에 있는 그 여러 가지 허물적인 것, 부조리한 것들을 사실에 근거해서 공개합니다. 그런데 그 공개할 때 들어보는 목소리를 보면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애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 묻어나오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를 향한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심정으로 토해내는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비판을 하는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비판이 있고 똑같은 비판인데 한국교회를 향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한국교회가 좀 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한국교회가 세상에 신뢰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외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비판인데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 있고 거짓된 비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마음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진짜 상처 주고 병들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냐.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몸부림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소리 열 번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좋은 소리가 뭘까요? 공부해라. 네.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죠? 자, 아이를 혼내고자 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네가 지금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라.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단순히 학교 공부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달란트가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넓은 의미의 공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말해도 두세 번 얘기하면요. 열 번 얘기하면요. 이제 잔소리가 되고 안 들어요. 그렇게 좋은 얘기도 안 들어요. 그런데 비판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 더 귀를 닫게 된다는 거죠. 요즘 비행기를 타면 마일리지라는 게 있어요. 마일리지를 적립한다고 그러죠. 쌓아놓는다고 그러죠. 자, 어느 정도 되면 혜택을 누립니다. 마트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에. 그래서 요즘 보면 대부분 다 포인트가 있고요. 어디를 가도 뭐 다 마일리지 아니면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쌓는다는 거잖아요. 적립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병들게 하는 비판을 자꾸 이렇게 마일리지로 쌓고 포인트로 쌓아놓느냐.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분이 그게 뭐 거짓된 비판이든 아니면 사랑의 비판이든 몇 번은 들어줘요. 이제 몇 번 정도는 들어줄 수 있어요. 자꾸 누가 나에 대해서 막 자꾸 지적해요. 자꾸 막 나에 대해서 험담해요. 몇 번 정도는 그냥 갑다 그런 갑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일곱 번이요? 에이, 아유, 우리가 뭐가 있냐면 한두 번은 그런 갑다 하는데 이게 쌓이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소리도 자꾸 들어도 쌓이는데 안 좋은 소리가 자꾸 들리면 처음에는 그래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나를 돌아봐요. 근데 계속 그러면 근거가 없네 허위사실의 유폰에 쌓이면 문제가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쌓이면 좋게 나올 때도 있고 쌓이면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성경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자꾸 악을 말하고 그러면 속마음도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말을 통해서 가족들한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디선가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자꾸 심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선한 것 살리는 이야기를 쌓아놓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아서 자꾸 악한 것으로 독사에 독과 같이 돼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아픈 것을 쌓아놓고 있는가. 어느 지점에 쌓아놓으면 결과가 너무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지난번에도 식당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유급봉사자 식당에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식당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잔반도 좀 분리하고 휴지도 분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식당 가서 제가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도 괜찮은데 몇몇 분들이 그러셨어요. 권사님 그 말할 때마다 힘이 난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최고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일리지를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차량부가 지금 이제 차량부도 유급 받죠. 한 달에 얼마 받아요 차량부는? 안내하고 그러면 이 뜨거운 여름에 막 안내하고 그러면 한 달에 한 천만 원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 안내하는 분들은 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좀 한 번만 이렇게 지시를 따라주면 더 감사한 일이고요. 가끔은 한번 그 좀 내려주세요. 이거 창문을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 무더운 여름에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마일리지를 쌓으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예, 교회 공동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곳곳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안내를 하던 우리 교회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게 해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오게 해주시고 자꾸 선한 포인트를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정에서 선한 마일리지를 쌓아서 하나님 은혜가 내 아버지 되시며
1: 내 친구 되시며 1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경영하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호 ENC 주식회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겪는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순천 가곡교회 정모세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이나 다름없던 이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시어 교회가 세워지고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거름이 되어 신앙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심히 위축되고 정치적 영향으로 분열되며 선교마저 축소되어가는 쇠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케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7월 28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이 기세를 부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한국이 이 정도면 저 사막은 도대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늘 하나 없이 끝없이 펼쳐진 그 모래밭, 그리고 머리 위에서 사정없이 내리쬐는 태양빛, 상상만으로도 기력이 빠지는 풍경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더해보는 거예요. 그 힘든 사막을 묵묵히 걸어가는 동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바로 낙타죠. 낙타. 우리는 보통 이 낙타가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사막에서 잘 버티는 비결이 이 혹에, 낙타 혹에 물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 과학자들은 진짜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는 사막의 폭염 속에서 자기 몸의 밸런스, 이 규칙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 몸의 밸런스를 가장 잘 조절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낙타의 혹 속에는 아시겠지만 물이 아닌 지방이 들어있고요. 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지방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데, 이 지방이 분해될 때 놀랍게도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수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또 그뿐 아니라 낙타의 코 속에는 천연 제습기가 들어있어서 숨을 내쉴 때 나가는 수증기마저 다시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더위가 맹렬해지면 땀을 흘려서 수분을 뺏기는 대신에 그냥 자신의 체온을 41도까지 올려서 외부의 열기에 맞서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지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생체 시스템입니다. 낙타는 사막을 불평하거나 피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이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사막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똑같은 뭐 폭염의 하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이 낙타의 생존법과 좀 닮아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영적인 이 밸런스, 이 보통의 걸음을 유지하는 인내라는 표현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헐떡대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닌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밸런스를 유지하는 인내의 걸음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해도요,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야,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아침도 거룩한 완급 조절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약속의 말씀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가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 아침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고요. 묵묵하게 그리고 인내하며 이 하루를 걸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요. 짱짱 성경 암송 오늘 서머 스페셜 조금 더 일찍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합니다. 올댓 팀이 찬양해요.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내딛는 인내의 걸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보통의 걸음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또 어떻게 여러분이 신앙적인 밸런스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름 휴가의 기간이에요. 지금 휴가를 맞으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그냥 휴가니까 우리의 이 신앙적인 부분마저도 휴가를 가버리는 것이 아닌 그 밸런스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이 극동방송을 이 아침에 들으신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밸런스 조절이 잘 되신 분들이다. 그리고 이 이른 아침에 여러분 우리 조재희님, 박숙희님, 황건탁, 거들손, 김화옥, 주승철, 아이디, 오기, 한복춘, 장미희, 곽민성, 그리고 김정숙, 오세훈, 박지혜, 싱, 407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밸런스가 남다르신 분들이 참 아주 이 조절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할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 링크 주소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 오늘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공유해 주시면 우리 지부장님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데요. 5703님, 영국에 있는 우리 딸이 지금 면접을 앞두고 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시면서 아마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아, 사막의 낙타를 생각하며 이 더위를 이기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감사하다라고 보내주셨어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3239님, 저의 내부 시스템이 궁금해지는 아침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방송을 이렇게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거지 자체가 벌써 다르다. 네, 다르다. 대단하십니다. 6433님, 어제 하루 많이 힘들었던 하루였는데 오늘이란 하루가 다시 나에게 왔다는 게 느껴졌대요. 이야, 하여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짱짱 성경 암송, 우리 잠시 후에 조금은 일찍 암송할 예정인데요.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좀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찬양하면서 또 말씀 암송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교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의 터치를 아마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잠시 후에 함께할 거고요. 오늘 영상 찬양 함께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가 만든 찬양이죠. 용기의 노래. 오늘 낙타처럼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용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죠.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일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너무나 행복한데요. 오늘 행복한 피디님 김수현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우리 할렐루야.
0: 지금 우리 예정 피디님을 대신해서 오늘 수현 피디님 오셨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할렐루야.
1: 아, 네. 오늘 용기가 되게 필요한 아침이었거든요. 짱짱이 처음 와봐가지고.
0: 아 그렇구나. 아, 맞네요. 네네. 용기가 나시죠?
1: 아 용기가 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0: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오늘 짱짱 성경 암송 좀 조금 평소보다 10분 15분 좀 일찍 말씀을 암송하게 됐는데요.
1: 네.
0: 오늘 우리 저 사모님이 또 얼른 또 지금 그 집회가 있어요. 집회가.
1: 그래서 제가 오늘 바쁘신
0: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찍 시작했는데
1: 네.
0: 먼저는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많이 지금 들어오셔서 같이 보면서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타고 예.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신광인 집사님 잘 들어오셨습니다.
1: 네,
0: 김미선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 감사. 우리 맹령이 배종주 그리고 남성 이정희 큐티 뽀딱 리얼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1: 큐티 뽀딱 리얼님.
0: 이야,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할 수 있고요. 또 오프닝 네. 말씀은 샵 1069번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수현 피디님
1: 네.
0: 오늘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에 지금 또 영상 찬양도 그렇고
1: 네.
0: 우리 사모님의 또 얼굴을 보면서 암송하면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이게 그냥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은혜롭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맞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0: 좋아요. 우리 네. 말씀 심는 교회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우리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할렐루야.
0: 사모님 반갑습니다. 아니 네, 여름 반갑습니다. 여름 사역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사모님.
2: 아 오늘 실은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0: 예.
2: 전국 교육자 협회라고 있더라고요.
0: 오.
2: 선생님들이시죠. 교육자 협회 학예 수련회가 있어서 오늘 또 제가 스피커로 서게 되었습니다.
0: 이야.
2: 방송 끝나는 대로 부랴부랴 달려가야 됩니다.
0: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2: 네네 맞습니다.
0: 하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른 저희가 이제
1: 보내드려야 되는데
0: 아, 그러나 오늘 네. 여기가 또 하여튼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전국에서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 어떤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으면 좋을까요?
2: 네. 우리 서머 스페셜을 지금 계속 진행하면서 하나님을 어디에서든 찬양할 수 있는 말씀들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1: 와, 네.
2: 시편 103편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읊조려 볼게요.
0: 예.
2: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0: 이야. 이게 정말 그 찬양 뮤지컬 대사 같은.
1: 그러니까요. 너희여.
0: 네. 이야. 이게 지금.
1: 네.
0: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정말 이 말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꼭 한번 암송하시고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0: 수현 PD님 따라만 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 따라만 하면 되죠. 따라만 하면 되는 거죠.
0: 그러니까요. 따라만 하시면 돼요.
1: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0: 오늘 처음 오셨는데
1: 네.
0: 따라만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1: 네, 좋습니다.
0: 마시고.
1: 네.
0: 용기 있게 여러분.
1: 용기 있게.
0: 아 좋아요. 자 있는 자리에서 구호를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사모님?
2: 네. 우리 더운 여름이지만 더욱더 힘차게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성경
0: 먹어버리자.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두 번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0: 네.
2: 그리고 연이어서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시편 103편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0: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2: 우리 방송원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0: 네.
2: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0: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2: 자,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선포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문희수님 지금 출근길 차 안에서 방송 듣고 계시다라고 하시는데
1: 오.
0: 잘하셨어요. 이렇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시작.
2: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0: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2: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3: 잘하셨습니다. 다음 소절로 넘어갈게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3: 한 번 더 할게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3: 자,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세 번입니다. 시작.
2: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3: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22절 말씀 암송하고 있고요.
0: 예.
3: 이제 전체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3: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3: 한 번 더 할게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3: 잘하셨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계신 곳에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서정희님, 박기성님, 이미서님, 찬희님 잘하고 계세요. 우리 김주연님도 좋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백은진 사모님과 함께 짱짱 성경암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2절의 말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세 번 한번 해볼게요. 시작.
2: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0: 시편 103편 22절 말씀.
1: 아멘.
0: 야, 사모님. 오늘 이 말씀 시편 103편 22절 말씀. 이 폭염이고 무더위에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사모님, 이 말씀과 함께 어떻게 축복의 말씀을 해 주고 싶으세요?
3: 네,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도, 또 지금 휴양지에 계시는 분들은 산길도 바다도 뭐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도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휴가는 하나님을 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일상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통치들을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당인 것 같아요.
0: 아멘.
3: 이번
1: 아멘.
3: 여름 어디를 가시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혹시 이 방송을 휴가지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 뭐 내가 휴가까지 왔는데 말씀 뭐 그냥 오늘 뭐 다는구나. 여러분, 근데 오늘 휴가지에서도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를 듣는 분들이라면 이게 영적인 밸런스가 대단한 분들이 것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오늘 이 말씀 암송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 휴가의 장소,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정말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아멘.
0: 오늘 마지막 암송하면서 오늘 마무리해볼까요, 사모님?
3: 네, 우리 큰 소리로 103절, 22절 시편 같이 암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시작!
2: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22절 말씀. 아멘.

0: 지금까지 우리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고요. 사모님, 오늘 사모님께서 또 말씀 선포하시고 강의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또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와, 오늘 가서 또 오늘 이 극동방송 가족들에서 이제 누가 오셨는지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알겠습니다.
0: 사모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즐겁게 행운하세요. 감사합니다.
0: 자, 수현 PD님. 네. 오늘 이 말씀 시편 103편 22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여러분 저희는 실질적인 시간이죠. 여러분 따라하시고 네. 따라하신 분들은 따라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들을 유튜브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외울 수 있겠다 하신 분들은 샵 1069번 50번의 유료 문자로 외웠어요라고
1: 외웠어요.
0: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1: 네.
0: 오늘 찬양 후에 잠시 후에 우리 또 애청자 한 분, 여러분의 일상으로 실제 보이는 라디오로 얼굴도 뵙고 기도 제목도 듣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송축해 내 영혼, 이 시간 찬양 같이 하시죠.

0: 속해 내 영혼 오늘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 아멘.
0: 유튜브 댓글에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
1: 맞습니다.
0: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잖아요. 오, 보이십니까? 네.
1: 어떤 기도
0: 우리 최수영님이
1: 그렇죠? 맞아요.
0: 남동생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1: 남동생 분께서 지금 항암 3차 받으러 가는 그러니까요. 길이신데요. 목포에서 화순 전대병원 이동하는데 따라했습니다. 오늘은 더 은혜롭습니다.
0: 라고 했더니 밑에 댓글에 네. 네. 기도할게요. 수영님 힘내세요라고 하시면서 네. 따뜻한 응원의 댓글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여러분,
0: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유튜브의 이 댓글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더 따뜻해지면 더 좋겠고
1: 맞아요.
0: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아셨죠?
1: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니까요.
0: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에 한 분을 연결하기 전에
1: 네.
0: 저희가 영상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1: 어떤 영상이죠?
0: 우리 지난주에
1: 네.
0: 우리 강찬 목사님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셨을 때
1: 맞아요.
0: 직접 본인이 드론으로 그 촬영한 영상인데요.
1: 네.
0: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오늘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찬양과 함께
1: 네.
0: 이 무더운 여름에 좀 시원함을 느끼시라고
1: 맞아요.
0: 지금 영상 찬양 함께 하고요. 잠시 후에 우리 짱짱 성경 암송 실제 암송하실 우리 애청자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5초 뒤에 영상 들어갑니다. 5, 4, 3, 2, 1.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정말 서머 스페셜 다 왔죠?
1: 네, 네. 시원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0: 아 정말 예 여러분 제가 지금 가본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요.
1: 안 네, 가보셨다는
0: 제가
1: 거.
0: 그 은사가 있습니다. 안 가봤는데 가본 것 같은.
1: 가본 것 같지.
0: 그 네.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1: 아우 좋습니다. 아우 좋네요. 어 좋은 은사인데요.
0: 남이 찍은 건데 내가 찍은 것처럼. 남의 영상 네. 내 영상처럼 지금 아. 다 허락 맞고 제가 들었다는
1: 겁니다.
0: 것은. 예, 우리 강찬 네. 목사님 대단하시고
1: 맞아요.
0: 아 근데 여, 아 이거 보면서 야, 전 나이아가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아 근데 야, 참 좋다.
1: 네 맞아요.
0: 그 시원한 폭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알 수가 있고요.
1: 맞습니다.
0: 중요한 것은 혹시 우리 눈앞에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장엄한 광경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1: 네.
0: 그러나 기도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극동방송을 들으며 그 장엄하고 장엄한 그 위대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감사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그런 한 분을 저희가 모신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0: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죠 수현 PD님?
1: 네 연결이 돼 있습니다.
0: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꼭 보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네.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요. 유튜브

0: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우리 이미선님, 류혜숙, 김덕호, 박기성, 김선희, 전순자 그리고 진우나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0: 네, 잘 오셨습니다.
1: 자, 지금요 저희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우와.
1: 우와. 박수. 자기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저는 광주 해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진영 권사라고 합니다.
1: 와, 전 권사님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우리 해성교회를 섬기시는데,
0: 네.
1: 해성교회 자랑 한번 해주세요.
2: 아, 저희 해성교회는 지금 3대째 장형기 목사님이 신무하고 계시는데,
1: 예, 예.
2: 목사님이 너무 열정과 패기로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0: 와.
2: 정말 사랑이 많은 해성교회입니다.
1: 우와. 네. 그 해성교회에 전진영 권사님이 계시네요.
0: 그렇습니다.
1: 와,
0: 오늘 미소가 너무 아침 햇살 같은
1: 새가족 네. 뿔을 이렇게 맞아주시는 그 환한 미소인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요.
1: 전 권사님 새가족 뿔을 맞고 계십니까?
2: 아, 아니요, 저는 중고등부 교사입니다.
1: 아, 그렇군요.
0: 잘못 찍으셨네. 네.
1: 아, 아니 그 극동방송은 언제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2: 2012년에 제가 3월에 예.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을.
0: 네.
2: 이제 육아휴직 중에 광주 극동방송을 개국하고 시범 방송으로 24시간 찬양이 나왔거든요.
1: 아, 그때.
2: 네, 그때부터 들었습니다.
1: 야
0: 개국 멤버신데요, 그럼.
1: 개국 멤버시네요. 네. 중요한 거는 수현 PD 네. 오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 권사님 준비가 되셨을까요?
2: 아, 네. 네.
1: 지금 거의 그 얼굴만 뵈면은 거의 한 6시간 정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긴장된 모습도 보이시고요.
0: 맞아요.
1: 자, 오늘 해성교회, 광주 해성교회를 대표해서 자 우리 전진영 권사님이 출연해 주셨고
0: 네.
1: 시편 103편 22절의 말씀 시작하면 해보겠습니다. 시작.
2: 여호와의 지혜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 22절 말씀. 아멘.
1: 아멘. 아, 네. 와.
0: 완벽합니다.
1: 잘하시고.
0: 네.
1: 야, 아니 권사님, 제가 네. 보니까 지금 개국 뭐 광주 극동방송을 이제 개국 때부터 들으셨고,
0: 네 맞아요.
1: 극동방송을 꾸준히 계속 이제 들으시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뭐 여러 이제 은혜의 순간이 있을 텐데 가장 네. 은혜 받았던 순간이 있었다면요?
2: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가지고 한 4개월 누워있었거든요.
0: 네. 네.
2: 올해 4월 21일이 광주 극동방송 70주년 개국 라디오 전도대회를 했어요.
1: 우리 호남권 전도대회.
0: 맞아요.
1: 오.
2: 네네. 그래서 이제 문자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라고 왔어요.
1: 예, 예.
0: 네.
2: 그래서 이제 2부를 저녁에 신랑하고 같이 듣는데 이제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 마음 속에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0: 몸이 너무 아프니까
2: 네.
0: 네.
2: 그래서 그랬던 중인데 그 라디오를 이제 신랑이랑 같이 라디오 전도대 실시간 유튜브 방송 보는데 이제 첫 번째가 어리 광주 극동방송 광주 전남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지금 이제 첫 번째 곡은 찬양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 곡이 예수 나를 오라네.
1: 맞아요. 그 찬양 있었어요.
2: 예수 나를 오라네. 이 찬양이 나오는데
0: 네.
2: 제 마음에 진영아 이제 나에게 나아라. 너의 고통을 내가 다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파서 누워있어서 한 4, 5개월을 교회를 못 나간 예배를 못 나갔는데
0: 네.
2: 9주 주일부터 예배를 나갔어요.
0: 아유.
1: 이야.
0: 그게 딱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1: 이게 지금 현장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네. 유튜브 링크를 아픈 가운데서 받으셨는데
0: 맞아요.

0: 그날 주림의 네. 음성이 그 호남권 연합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통해서 전해진 거네요, 권사님.
1: 네, 맞아요.
2: 와.
3: 오, 저도 정말 놀랄 것 같아요.
1: 네, 일부도 들었거든요.
0: 예.
1: 네, 일부도 들었는데 그때는 아 그냥 잘한다 어린이 합창단.
0: 어, 잘한다 그때는.
1: 네, 근데 2부는 제가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3: 네.
1: 신랑이 2부 때 듣는 거는 또 틀리다고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0: 이야, 두 번을 들으신 거야?
3: 어, 남편분이, 대단하신데요.
0: 남편이 역시 다르 아니, 그래서
3: 네,
0: 정말 그 찬양을 하고 펑펑 울면서 아마 은혜 받으시면서 그때, 근데 그때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갔다는 게 이 자체가 좀 기적인데요?
3: 맞아요.
1: 네.
3: 들은 즉시 순종한 그런 와. 거잖아요.
0: 네. 그러면 지금 그 뒤로 교회를 쭉 나가고 계세요?
1: 네. 그 뒤로 건강 회복 속도도 되게 빨라지고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기쁘고.
0: 야
3: 할렐루야.
0: 할렐루야.
3: 네.
0: 오늘 제가요 우리 집사님 아니 권사님 인터뷰 뒤에 권사님이 들으셨던 그 찬양 지금 이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인데
3: 네.
0: 지금 우리 인터뷰하면서
3: 네, 네.
0: 이 찬양이 흐를 거예요.
3: 오, 좋습니다.
0: 와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3: 네.
0: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우리 박기선님도 눈물을 흘리시네요.
3: 다 같이 눈물바다가 된. 네. 아유.
0: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 네.
0: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 전진영 권사님을 또 부르셨던 것처럼
3: 맞습니다.
0: 여러분의 아침에 아마 이렇게 아마 이 찬양이죠, 권사님?
1: 네, 맞아요.
0: 오늘 권사님 혹시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이제 회복하시는 중이라고 하시니까
3: 네.
0: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전진영 권사님을 위해 만약에 기도해 드린다면 어떻게 기도해 드리면 좋을까요?
1: 저희가 제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그때 이제 이대 목사님이셨던 성상 목사님 사모님께서 가정 예배를 날마다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드려보라고 이제 권면해 주셨거든요.
0: 예.
1: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드렸는데 이제 중간에 여러 사정에서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0: 야, 지금 자녀는 몇 학년이에요?
1: 아, 큰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고 둘째 딸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0: 이야, 이제 뭔가 가정 예배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런 부분은 이제 백은실 사모님께 좀 여쭤보시면.
1: 아, 네네.
3: 그래도 좋겠어요.
0: 오늘 또 프로그램인 만큼
3: 네.
0: 오늘이 말씀 또 암송도 잘 해주셨고 그 가정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같이 기도할 거고요. 또 제가 볼 때 우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면 나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이렇게 강하게 감동이 오네요, 권사님.
3: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0: 여기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3: 대답은 듣지 않고. 네. 네.
0: 아, 그런데 권사님 오늘 이렇게 또 짧은 시간인데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아마 댓글로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고
3: 네, 맞습니다.
0: 마지막 한 말씀 뭐 남편한테도 좋고요. 제가 볼 때 남편에게 한 말씀 해야 되겠다.
3: 그러니까.
0: 아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3: 맞아요.
0: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1: 사랑하는 여보. 나를 위해 늘 기도해주고 헌신해줘서 여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고마워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살아요.
3: 와 마지막으로 한마디.
1: 아 극동방송 너무 애청자인데 이 방송이 북한 땅까지 가고 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파 선교사로 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고 감사합니다.
0: 아이고 와. 우리 전진영 권사님 오늘 권사님께서 위로받고 또 힘을 얻으셨던 오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양을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나누면서
3: 네.
0: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도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순서를 맺고요 내일 수요일 또 보이는 라디오 아마

0: 내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특집이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이번에 8월 15일날요 권사님. 8월 네. 13일 14일.
1: 네.
0: 8월 13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8월 14일에는 전북 익산에서 우리 나라사랑 축제 우리 전국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모여 나라사랑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아, 우리 권사님도 제가 초청하고 싶고 여건이 되시면 꼭 오셔서 또 함께 아, 그 귀한 시간을 나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가정 되도록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너무나 귀하고 좋았고요.
1: 맞습니다.
0: 늘 행복하시기를,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권사님.
0: 자, 수현 PD님.
1: 네.
0: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1: 좋습니다.
0: 오늘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1: 그러니까요.
0: 한 영혼을 살렸던 찬양이에요.
1: 맞아요.
0: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이 귀한 찬양, 예수 나를 오라 안에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할 텐데요.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김수현이었습니다.
0: 기술의 윤석준 그리고 또 오영우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 유수회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 한 병,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0: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화려한 말솜씨보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열릴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명의로 소문난 의사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요, 환자의 말을 충분히 들어준다는 거라고 해요. 환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고 치료가 시작된다고 하죠. 상담도 그렇고 좋은 관계도 그렇고 심지어 세일즈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하라 보다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흔들리던 마음에는 평안이, 막막했던 걸음에는 지혜가, 또 지친 영혼에는 새 힘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서울대 찬양선교단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성가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네, 오늘 듣는 것에 대해 이야기, 네, 오늘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을 만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대화가 잘 통한다. 근데 말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인데도요, 막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왠지 답답하고 좀안 통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반대로 처음에는 말수도 적고 수수해 보였던 사람인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랑 되게 잘 통한다,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요, 그 차이는 상대방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얼마나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반응을 잘 해주면요, 이 사람과는 정말 대화가 잘 된다라고 느끼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만 더 상대방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들어준다면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해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도는 참 열심히 했는데 내 말만 계속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익숙한 말씀인데, 뻔한 말씀인데 하면서 흘려들은 때가 있진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할까? 어떤 걸 깨닫게 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똑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더 집중해서 경청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걸어갈 길을 또 보여주실 줄 믿어요. 오늘도 다른 소리보다 혹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그리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이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들 같이 불러봤습니다. 4821번님 오늘 말씀이 꼭 제 이야기 같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말은 많아지고 듣는 건 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점점 내 할 말이 많아지는 거.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또 상대방에게 그게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들어주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아, 기도할 때는 제 이야기만 잔뜩 하고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성경을 먼저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부터 들어보겠다고 2705번님이 주셨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말씀과 떼놓고 기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나의 말도 기도로서 하나님께 전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그 열심이 또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는 보고하고 설명하느라 할 말이 많은데요. 정작 직원들 이야기, 다른 이야기 얼마나 들어줬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경청하는 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1589번님이 아 그래요. 팀장님 리더시군요. 보고하고 설명하는 거 일적인 면에 있어서는 참 점심시간에도 꼭 일 얘기만 하시는 그런 팀장님들 계시죠? 근데 또 삶의 이야기도 좀 쉬는 시간에는 나누시면서 좀 잘 서로를 경청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즐거운 시간들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7315번님이 바람을 바라보니 빠졌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을 수 있었다는 말씀이 참 은혜였습니다. 저도 자꾸 현실만 보게 되는데 다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고 이 바다 위를 걷는 그 믿음이 또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9052번님이 이번 주일에 설교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들려주시는 것 같고 또 그런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않고 순종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일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단 한 번이 아니었나 봐요. 계속 그 말씀을 여기저기서 듣게 하시나 본데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반복은 강조다. 그죠? 강조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해보시

들어보겠니 소리엘 김수지의 찬양 오랜만에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말또 하나님의 말잘 듣는 거 필요한데요.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복음. 복음을 많은 분들에게 듣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고요. 또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또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기를 바라며 또 오늘 찬양과 말씀들로 쭉 함께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걸음을 바꾸고 우리의 하루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더 주님께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0: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여수석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의 통로, 선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말씀 복음의 통로 선교입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곧 선교를 나가요. 그러면서 오늘 선교 헌신 예배도 드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오늘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통로 선교, 선교의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떠올릴 겁니다. 아프리카 오지, 저 남미의 아마존 정글, 그 떼악볕 아래서 그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교사님,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우리 왜 케냐에서 지난번에 선교사님 몇 년 전에 오셔가 두 번 그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저렇게는 못한다. 나는 저렇게는 못 산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다. 나는 그냥 선교비 헌금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혹시 이런 생각 아마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요, 신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선교하면 선교사 될 사람이 있습니까? 선교의 사명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왠지 걱정이 되고 부담스럽고 나를 그냥 데려갈까 봐. 나와는 거리감은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가는 줄로 알았어요. 물론 그렇기도 하죠.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처음부터 저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죠. 그렇죠? 하나님 콕 집어. 아브라함도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부르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니까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훗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는 구약시대니까, 그죠? 이사야서는 구약시대에 써진 이 성경이니까 훗날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 본문을 펴서 읽었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61장을 읽으신 후에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글이 이사야가 미리 내다본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야기를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의 선언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의 청사진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리고 그 사명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선교, 미션,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뭐 거창한 무슨 해외 선교 뭐 선교 보고가 아니라 선교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이사야 61장 말씀을 따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선교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 아니라 나도 이미 그 부르심 안에 들어와 있었구나 하는 이 은혜와 감격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이에요. 복음의 통로 뭐라 그랬어요? 선교. 첫째, 복음의 통로 선교는 기름 부으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명입니다. 기름 부으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명. 오늘 1절 앞부분을 봅시다. 1절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앞부분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뭐 돈이 없어 사는 것이 힘들어 이게 아니고요. 영혼이 아픈 자, 영혼이 곤고한 자, 삶이 곤고한 자예요. 자, 여기 이 말씀의 순서를 한번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뭐가 임하였어요? 뭐가 임하였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그 다음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로소 뭐가 있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보내심과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 있다고요? 기름 부으심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선교를 내가 해야 할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뒤로 미루게 돼요. 나중에 하지. 다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는 나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에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을 받은 그날 여러분이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선교사가 된 거예요. 또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이미 선교사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선교사예요. 이미. 예? 서울이든 여수든 외국이든 우리 국내든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믿습니까? 선교지.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날부터 선교사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니까요. 성령을 부으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선교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사역으로 가두어 놓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흐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선교의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 앞에 새롭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뭐 선교할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신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이미 저와 여러분 위에, 안에 부어졌다는 사실. 꼭 믿고 선교의 개념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통로, 선교는 상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선교다.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끝에서요,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끝에 나를 보내사, 시작.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기 등장하는 대상들을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그리고 갇힌 자와 슬퍼하는 자들이 나오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스스로는 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왜 저 멀리 어느 나라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막연한 동정심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분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있는 거고 선교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멀리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마음이 상한 사람, 죄와 절망에 포로된 사람,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선교는 결국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나가서 뭘 다 하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물질적인 도움도 주는 것도 그 선교지만 시작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함께 품는 것,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 이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이들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한 자들, 갇힌 자들, 슬픈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 바로 옆집에,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 그리고 학교에,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도 마음이 상한 채로, 억눌린 채로, 자유가 없는 채로, 기쁨을 잃은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세계 곳곳에는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수억 명의 영혼들이 있어요. 수억 명. 아직 절반이나 될걸요. 우리는 이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우리 가까운 것과 그리고 저 해외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품는 것. 여러분, 이게 선교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선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저 여러분 온전히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얼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나라, 그 국가, 그 민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흘려보내주고자 하시는 선교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어가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통로 선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통로 되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변화받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선교적 교회를 미셔널 처치라고 하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 미셔널 처치. 오늘 본문 3절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죄, 뿌리는 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은 다음에야 뭐가 있어요? 비로소 그들이 의의 나무라 불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화관으로,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근심에서 찬송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야 우리가 뭐가 돼요?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로서 열매를 맺게 되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에서 선교사는 멀리 해외로 나가는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신이 사는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 주일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파송된 선교사요, 성도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최전선이 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일하러 나갈 때 문을 나서면서부터 뭐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의의 나무로, 즉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진짜 기쁨이 있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진짜 위로가 있고, 삶 가운데 진짜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저절로 복음이 흘러나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여수 지역 안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오히려 선교하는 교회, 흘려보내는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오직 열방을 향해서, 오직 지역 복음화를 위해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굳건히 서두라는 거예요. 물은 흘러야 썩지 않죠.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만 은혜를 가두어 두는 교회는 시들어버리지만, 그 은혜를 이웃과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교회는 마르지 않은 샘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선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그런 이상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교회의 재정을 축내는 것이다. 뭔 교회의 재정을 축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건데. 교회의 재정을 축내는 부담스러운 지출 항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흥의 축복의 통로가 선교의 선교,

선교해야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인식을 좀 바꾸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진리 앞에 새롭게 서서 흘려보내는 교회, 그래서 마르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화 하나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956년 28살의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이, 한번 화면을 띄워주세요. 짐 엘리엇 선교사, 저 위에 그림 사진, 저분이 짐 엘리엇 선교사예요. 가만히 띄워주세요. 이분이 저 남미, 아메리카 대륙의 남아메리카 남미죠, 그죠? 에콰도르의 그 정글 깊은 곳, 외부인을 창으로 찔러 죽이기로 악명 높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자원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무모한 일이라고, 아까운 젊은 목숨을 버리는 일이라고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 엘리엇은 다른 네 명의 선교사와 함께 마침내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는 정글에 들어갔고, 들어간 첫날 첫 접촉을 시도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짐 엘리엇 선교사와 이 네 명의 젊은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그 부족들의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저 밑에 있는 네 명의 선교사들도 있지요. 정글에 들어갔는데 그 아우카 부족이 던진 창에 찔려갖고 죽었어요. 너무 비극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사건은 그저 슬픈 사건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른 선교사의 아내들과 가족들이 몇 년 뒤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바로 이 에콰도르 정글에 아우카 부족의 마을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누가?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와 다른 선교사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들어간 거예요. 와,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세상에. 시간이 흘러서 그 아우카 부족의 족장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럴 때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은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이 제 남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우카 부족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그 정글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 남편은 창에 찔려 죽였고,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리고 이 선교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바로 창끝이라고 하는 이 영화입니다. 창끝.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뭐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훗날 다섯 선교사에게 창을 꽂았던 부족 민중의 한 사람은 아우카 부족의 최초의 목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흘린 피 흘린 그 아마존 강가에서 바로 이 아우카 부족의 첫 목회자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이야기는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책 영광의 문이라고 하는 자서전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콰도르가 흘러서 지금 우리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16.8%가 되었어요. 그리고 에콰도르는 천주교가 인구들이 많죠. 여러분, 16.8%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일본은 2%인가? 기독교 인구가?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 엘리엇의 선교는

0: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이 씨앗이 되어서 한 부족 전체가 복음의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짐 엘리엇처럼 목숨을 걸고 죽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다 가서 죽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선교의 모습을 통해서, 선교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의 비전을 갖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61장 아주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선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시작되는 사명이고, 선교는 상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선교는 먼저 우리 자신이 은혜로 변화받은 의의 나무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선교란. 이제 선교를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 이야기로 남겨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지금 이미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 위에 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는 교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마르지 않는 샘처럼 채우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새로운 선교의 불씨로 심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여수석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2-4292 여수석창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턴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7월 28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이 뜰한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네, D-16일. 여러분 딱 16일 남았습니다. 뭐가 16일 남았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